퍼시 그레인저의 컨트리 가든이었습니다. 케네스 몽코메리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동네 음악 좀 들어보실랍니까? 3669 쓰는 분께서 어릴 때 자주 갔던 도서대여점 생각난다고, 그땐 도서관이 지금처럼 많지 않아서 동네 도서대여점에서 재밌는 책 많이 빌려봤죠. 그 시절 떠올리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조성현님께서 만화가게 몰래 갔다가 엄마한테 잡혀서 매 맞던 생각이 났다고, 지금은 그 매를 매일 맞아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네방네 자랑하셨대요. 유혜숙님이 커피 쿠폰 어제 받으셔서. 아, 오늘 시그널 듣고 깜짝 놀라셨죠? 출발 다시 하는 줄 아셨다고. 이재우 아나운서가 휴가 다녀와서 파이팅 넘치게 다시 하는 줄. 저도 아, 이게 지금 이게 뭐지? 뭐 하는 순간이었는데 놀라셨죠? 동네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곤 합니다.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습니다.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 유튜브에서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1155 쓰는 분이에요. 올해 1월에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마음이 울적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아침이라고 지난 5월 8일 사연해 주셨어요. 어버이날이었거든요. 소녀의 기도를 제가 연주하면 계속 또 해봐, 응? 또 해봐 이렇게 좋아하시던 엄마 생각에 소녀의 기도를 청하셨습니다. 아, 소녀의 기도 테클라 바다르제프스카의 소녀의 기도를 웰크데무스의 피아노 연주로, 그리고 슈만의 어린이 전경 가운데 트로이메라이, 크리스티안 자카리아스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드립니다.

에모스의 피아노 연주로 로베르트 슈만 어린이 전경 가운데 트로이 메라의 꿈, 크리스티안 자카리아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이 곡을 연주하면 부모님께서 또 해봐, 또 해봐 그런 추억을 생각하면서 청하신 1155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 소녀의 기도 김나경님은 소녀의 기도를 치시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오른다고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트로이 메라이는 두 분이 청하셨는데요. 먼저 0782 쓰는 분입니다. 오전에 따스한 행복시간 가정음악 늘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에 들어서니 주위 분들이 갱년기를 많이 겪습니다. 아프고 우울하고 제가 힘이 되고 싶은데 윤주님이 음악으로 힘을 주세요 하시면서 청하셨고요. 5935 쓰는 분 동생 시험장 데려다 주느라 오랜만에 고등학교에 와봅니다. 아, 이 사연은 제가 지난 5월 9일에 소개를 했었네요.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죠. 아침 햇살 아래 텅 빈 운동장 나무 그늘 아래 커피 한잔 마시며 듣습니다. 편안한 목소리, 좋은 선율, 향긋한 커피향,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트로이 메라이를 청하셨죠. 5935 쓰는 분 오늘 아침엔 어디에서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청곡 청하셨던 세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이번에는 9376 쓰는 분의 신청곡인데요. 오늘 신청곡이 주르륵이네요. 9376 쓰는 분은 21년 동안 일요일에 경복궁에서 100여 명 궁궐 길라잡이 선생님들과 시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 이성남입니다 하셨어요. 아, 저도 이거 경복궁에서 시민 해설하시는 분으로부터 한번 설명 듣고 둘러봤었는데 진짜 좋았었는데 이성남 선생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성남 선생님께서 청하신 곡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고궁 박물관 쪽에 이디야 생겼다고 커피 보냅니다. 이성남 선생님께 두 잔 보내겠습니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2단주 작품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입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이고요. 미구엘 하르트 메도야가 지휘하는 노르웨이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 발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가운데 1악장이었습니다. 알레그로 몰토, 아파셔나토,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발린, 미그웰 하르트 베도야가 지휘하는 노르웨이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28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음악 그리고 이발사입니다.

환하게 동이 터오는 아침, 바람둥이 백작은 아름다운 여인 로지나 집 앞에서 악사들을 동원해 세레나데를 연주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잔뜩 실망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러던 그때 유쾌한 웃음과 함께 한 사나이가 나타나죠. 등장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 남자, 시끌벅적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이제 일터로 갈 시간이죠.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만능 해결사. 칼이랑 빗이랑 가위도 모두 빠짐없이 챙겼답니다. 머리 빗어드리고 연지도 살짝, 그러면서 러브레터도 슬쩍. 아, 이거 정말 너무 바쁘네. 부탁을 하려거든 차례차례 한 사람씩 자, 줄을 서시오. 마을의 모든 일은 자신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작은 왠지 아, 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함께 믿음을 갖게 되죠.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끊어진 인연도 완벽하게 이어준다는 그의 이름은 피가로. 직업은 세비야에 제일 가는 이발사였습니다. 로시니의 유명한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주인공 피가로, 이발사이자 정원사이자 해결사로 그야말로 이 구역의 만능 재주꾼이죠. 덕분에 백작이 한눈에 반한 로지나 집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두 남녀를 이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유쾌한 이발사가 세비야 말고 또 다른 도시에도 있었으니 독일의 작곡가 페터 코르넬리우스의 오페라 바그다드의 이발사입니다. 천일 야화에 나오는 이발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이에요. 자칭 연애 도사라는 이발사 아부 하산의 주도하에 한바탕 연애 소동이 펼쳐지고요. 마침내 두 남녀의 사랑도 결실을 맺게 된다는 유쾌한 이야기의 오페라죠. 1858년 12월에 열린 이 오페라 초연 무대에서는 프란츠 리스트가 직접 지휘를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한편 오래전 유럽에서 이발사란 머리만 다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발사가 가위, 칼 이런 도구를 가지고 피부 상처를 꿰매주기도 했고요. 탈골, 골절 이런 걸 치료하기도 하면서 외과적인 처치까지 담당했어요. 이들을 이발사 외과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동맥을 상징하는 빨강, 정맥을 상징하는 파랑, 붕대를 의미하는 흰색이 어우러진 그 간판, 그걸 내세워서 이발사이자 의사임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발사를 뜻하는 이발소를 뜻하는 세계 공통 기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1600년대까지도 이 전통이 남아 있었는데요. 작곡가 헨델의 아버지 직업도 작센 바이센펠스 공국 수석 이발사 겸 외과 의사였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이발사였습니다. 먼저 로시니 세비야 이발사 가운데 나는 이 거리의 만능 일꾼, 그리고 바그다드 이발사 코르넬리우스의 오페라 바그다드 이발사 중에서 오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이 제 재능을 아신다면, 이렇게 두 곡 들어보시죠.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두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톤, 한 사람은 베이스여서 뭔가 이미지는 달랐는데 자기소개를 할 때는 무척 말이 빨라진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조아키노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중에서 나는 이 거리의 만능일꾼 바리톤 레오 누찌의 음성이었습니다.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페터 코르넬리우스 오페라 바그다드 이발사 중에서 오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이 저의 재능을 아신다면 베이스 크루트몰의 음성 크루트 아이혼이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U746990 쓰는 분께서 유정우님 입장곡이라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아, 피가로. 내일이면 만나네요. 그러게요. 내일 또 금요일 유정우의 뮤직 큐레이션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 이발소의 상징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거를 알게 돼서 반갑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참 이 만능 재주꾼 이발사들 어쩜 그렇게 모든 것에 능한지 심지어 다른 사람 연애사에도 만능으로 열일하는 이발사들을 오늘 음악 그리고에서 만나봤습니다. 6095 쓰는 분이에요. 지난달에 사연 보냈던 아마추어 클라리넷 연주자 라고 보내주신 커피도 잘 마셨고 윈드 오케스트라 이번 달 정기 공연 잘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KBS 음악실 방청하러 콩 스튜디오에 가셨다고 보라로만 보다가 실제로 가보니 정말 신기하고 좋았다고 그러셨군요. 가정음악도 방청 계획 있으신가요? 아 그러면은 열심히 또 무조건 가겠다고 아직 저희는 그런 것이 없지만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굴 뵙고 싶네요. 609 쓰는 분이었고요. 3341 강릉 해변 숲길 산책 중에 주식은 어제보다 흘러내리는데 가정음악 클래식은 어찌나 아름답게 흘러나오는지 시원한 공기가 가슴을 흠뻑 비처럼 적셔주는 아침이라고 그러게요. 왜 내가 쥐고 있는 건 파란불일까? 커피로 채워드립니다. 3341 쓰는 분이었고요. 3329 휴가 나온 아들과 놀아주려고 하루 휴가 내셨다고 즐거운 드라이브에 좋은 음악과 함께해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대한민국 공군 장병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길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커피 두 잔 3329 쓰는 분께. 4449 아까 소녀의 기도 들으시면서 잠깐 잠든 딸과 남편을 두고 볼일 보러 나왔는데 소녀의 기도 듣다가 울컥 눈물이 차올랐다고. 아이고 좋은 눈물. 조금 이렇게 해소하시고 또 힘찬 하루 보내시길. 4449 쓰는 분께도 커피 한잔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8113 쓰는 분인데요. 어제 남편과 만난 지 6주년 서프라이즈로 꽃다발을 안겨줬더니 소녀처럼 기뻐하는 남편이 너무 귀여웠어요. 남편은 수업 중이라 못 듣고 있겠지만요 하셨습니다. 아 저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정말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진짜 8113 쓰는 분 좋은 팁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 보낼게요. 자, 차이콥스키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 45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카프레치오 이탈리안,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 45,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군요. 8694 쓰는 분께서 보라로 전철에서 듣고 있다고, 저보고 여전하다고 고맙습니다. 40년 넘게 채널 고정하고 계시다고 지인들에게 너무 좋아서 채널을 많이 홍보하고 계시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8694 쓰는 분. 저 오늘 너무 칭찬받아서 기분 좋네요. Girl on the Milky Way 쓰는 분이 저도 이제 40대인데요. 윤주 언니처럼 나이 들고 싶다고. 아, 이게 제가 최근에 들은 한 이번 분기에 들은 찬사 가운데 가장 행복해지는 이야기인데요. 고맙습니다. 7609, 빗방울이 날리듯 내리네요. 지금 신호 대기 중이라 와이퍼를 멈췄는데 차 앞유리에 채워진 빗방울이 너무 예뻐서 다시 와이퍼 켜기가 싫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을 잡으셨네요. 사진 하나 찰칵 빗방울들 이렇게 찍어놓으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5.9 너무너무 가기 싫은 출장길에 올라 있습니다. 가는 길에 가정음악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마음을 다잡고 일이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면서 음악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가기 싫은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5.9.5 쓰는 분께 마법의 주문을 걸어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없다. 뾰로롱 커피 한 잔과 함께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드립니다. 5.9.5.7.6.0.9.8.6.9.4 쓰는 분께 따뜻한 커피 보내드려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1분입니다.

기분 좋아지셨죠? 아, 촉촉한 봄비 같은 두 곡이었습니다. 히사이시조의 서머, 히사이시조의 피아노, 김광민의 모닝, 김광민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썸머는 8963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제는요, 별것도 아닌 일로 대면대면해진 친했던 언니랑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지난달에 다음 달 수술 앞두고 병원 다닌다는 소식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 망설이다 겨우 용기 내서 전화한 건데 제법 잘 지내고 있다고 전화 줘서 고맙다 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음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음악 들으며 좋은 기운 많이 받아요. 양현이 하면서 히사이시조의 썸머를 청하셨습니다. 8963 쓰는 분 용기 내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용기가 참 돈 주고 사기도 어렵고 어디 가서 파는지도 모르는데 잘하셨습니다. 양희 언니도 힘내실 것 같아요. 그 용기 덕분에요. 조금 전에 3590 쓰는 분이 학생 때 재미로 치던 클래식 나오네요. 라레미파미레레 이거 썸머 아침에 강아지랑 산책하려고 가는데 잔잔한 클래식 윤주님의 잔잔한 목소리 어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강릉은요 비가 안 오고 구름이 있어요. 파란 하늘도 빼꼼 보여요. 강릉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317 취미 발레 5년차 청취자입니다. 어제 발레 수업에서 가정음악 오프닝 음악 틀어줘서 반갑게 발레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아 정말요? 뚜룬뚜룬 뚜룬뚜룬 이거에 맞춰서 아 진짜 발레 부럽습니다. 신소영님 저 2주 전에 가기 싫은 워크숍 지방으로 억지로 갔다가 계단에서 발 헛디뎌 발목 부러진 채로 상경. 재택 중인데 다친 건 싫지만 재택하며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건 참 좋네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억지로 가다 보면 뭐가 이렇게 응? 접질르고 발목 부러지셨구나. 아이고 참. 이게 콩으로 사연을 주셔서 커피 반찬골을 붙여드리고 싶은데 신소영님 문자로도 한번 알려주세요. 3590-1317 쓰는 분께 커피 드려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6947 쓰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주말에 농사일하고 신가음 들으며 서울로 상경 중입니다. 드라이브에는 신가음이죠 하시면서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2악장 청하셨습니다. 드보르작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중에서 2악장 라르고 준비했습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입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2악장 라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이거 듣기 전에 그렇게 살랑살랑 여름에 생동하는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의 피아노 연주를 듣다가 잉글리시 혼과 아 정말 이런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로 듣는 이렇게 가슴 뻥 뚫리는 느낌 들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합니다만. 자 이번에도 신청곡인데요. 와 오늘 진짜 작정하고 신청곡 진짜 선물 보따리네요. 4142 쓰는 분인데 음악 그리고 간호사 왜 저희가 1부에 음악 그리고 코너 있잖아요. 그때 간호사를 잘못 들으셔서 과로사로 들으셨대요. 나이 드니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제멋대로네요. 그래도 오늘 하루의 위안을 신가음으로 시작하렵니다 하시면서 시간 될 때 아베 마리아 한번 들려달라고 지난 5월 12일에 사연 주셨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4142 쓰는 분 어디 안 가셨죠? 아베 마리아 막 목 빠지게 기다리시다가 어디 가신 거 아니죠? 오늘은 고띠에 카피송의 첼로 또 노트르담 대성당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아 이렇게 첼로와 합창단 프랑스 분위기 물씬 나는 그런 조합인데요. 아드리앙 페리숑이 지휘하는 파리 트림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고테 카피송의 첼로, 노트르담 대성당 합창단, 아드리앙 페리숑이 지휘하는 파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프란치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전해드렸습니다. 0033 쓰는 분, 5월 30일 이번 토요일이 사랑하는 며느리 천민정의 생일이라고 축하를 부탁하셨습니다. 아주 착하고 예쁩니다. 감기, 기침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손주 규민 규원이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이 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아, 어렵네요.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계속 곱씹어 보게 되네요. 뭐가 되고 뭐가 들고 어떻게 나야 하는가. 손주들과 함께 언젠가 동유럽 여행 꼭 지키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며느님, 천민정님의 생신 축하드리고요. 5935 수는 동생이 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는데 휴일도 반납하고 야근 중이라고 많이 지쳐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일꾼을 뽑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격려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5935-0033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냅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31분이에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작곡가의 속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입니다. 실내악 정원, 오늘 만나볼 음악은요, 19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곡가입니다. 샤를 마리 비도르의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4개의 소품 함께합니다.

1990년 11월 8일 프랑스 음악을 주도하던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교수로 재직하던 파리 음악원에서는 새로운 후임을 물색해야 했죠. 프랑크의 뒤를 이어 파리 음악원 오르간 전공 교수로 발탁된 인물 바로 샤를 마리 비도르였어요. 벨기에에서 공부한 비도르, 파리 음악원 졸업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의 발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대요. 하지만 오르간을 제작하는 가문에서 태어나 20대 이미 파리를 대표하는 성당 중에 하나 생 셀피스 성당 오르가니스트로 임명된 비도르는 실력 하나로 이 모든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파리 음악원 교수가 된 이후 비도르의 작곡 활동은 한층 그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성당에 재직하면서 오르간을 위한 음악을 주로 썼다면 1890년 이후로는 보다 다양한 악기를 위한 실내 악곡에도 관심을 쏟았어요.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첼로 소나타, 피아노 오중주, 플루트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등이 모두 이 무렵에 완성됐습니다.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4개의 소품이라는 오늘 들으실 이 작품도 비도르가 파리 음악원에 부임하던 1890년에 작곡이 됐는데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성을 지닌 4개의 소품들을 묶은 독특한 구성의 음악입니다. 이 작품은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첫 번째 곡 유모레스크, 서정적인 선율이 이어지는 두 번째 곡 칸타빌레, 깊은 밤의 신비와 고요함이 느껴지는 세 번째 곡 녹턴, 또 감미롭고 달콤한 분위기의 네 번째 곡 세레나데까지 네 개의 악곡들이 펼쳐집니다. 이 곡을 작곡할 무렵 비도르는 당대 최고의 거장인 프란츠 리스트를 만났고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지죠. 실내악 정원 오늘은 오르가니스트가 아닌 실내악 작곡가로서 샤를 마리 비도르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작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네 개의 소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 유모레스크, 두 번째 곡 칸타빌레, 세 번째 곡 녹턴, 네 번째 곡 세레나데,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연주입니다.

샤를 마리 비도르의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네 개의 소품이었습니다. 유모레스크, 칸타빌레, 녹턴, 세레나데로 이루어진 곡이었어요.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좀 생소한 샤를 마리 비도르의 곡을 트리오 파르나수스가 또 발굴해서 녹음해 준 것도 너무 고맙네요. 샤를 마리 비도르의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플루트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34 중에서 첫 번째 곡 모데라토, 두 번째 곡 스케르초, 뱅상 리카의 플루트, 에마뉴얼 스트로스의 피아노입니다.

샤를 마리 비도르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34 중에서 첫 번째 곡 모데라토, 두 번째 곡 스케르초 들으셨습니다. 뱅상 리카의 플룻 연주였고요. 에마뉘엘 슈트로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가정음악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뒤에 KBS 음악실이 이제 준비하고 계셔서 아, 모든 창들을 닫다가 아, 이 사연은 열었습니다. 7802 부산 살아보기 한 달로 남편과 내려온 해운대 멀리 미포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 안부 전하셨습니다. 부산 한 달 살기 또 즐겁게 가슴 뛰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4543 쓰는 분 갱년기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난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면서 잘 몸을 다독이고 계시다는 4543 쓰는 분을 위해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낼게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노종구,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소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취미로 가볍게 시작했을 때는 참 즐겁게 하던 일인데 막상 점수를 따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지만 어느 순간 흥미가 사라져버리는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하던데요.

원래는 마음에 끌려서 하던 일도 성적이나 보상과 계속 연결되다 보면 어느새 처음에 즐거움은 희미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때로는 일을 놀이처럼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무언가를 열심히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도 잠시 결과는 잊고 지금 이 순간을 논의로 보는 마음 함께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가운데 달콤한 꿈, 한지호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아,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절로 행복해지잖아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즐겁게 이 순간을 놀 수 있는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마음이 부럽다라는 생각하며 첫 곡을 들었습니다. 김계수님께서 이를 놀이처럼, 와 수영님 오늘의 여는 말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5146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듣습니다 말씀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음악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클래식 음악도 공부해야지 하면서 들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아, 제가 처음에 클래식 방송을 하게 됐을 때 막 음악학 개론 뭐 이런 책들도 막 사서 보고 빌려서 보고 했었는데 모 선배님이 그냥 즐겁게 해야 한다고, 음악을 들을 생각을 해야지 공부도 좋지만 즐겁게 하는 게 좋다, 음악 감상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또 조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목요일이네요. 5월 28일 목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에른스트의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준비했습니다. 박수예의 바이올린 연주로, 솔로 연주로 감상하시죠.

에른스트의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박수예의 바이올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빗방울을 머금은 싱그러운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인가 상상하며 들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산을 지참해야 하는 그런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데, 아, 장미가 곧 지려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음악을 듣게 되었어요. 이병렬님께서 수영님 안녕하세요. 매장에 행사가 있어서 아침부터 움직였어요. 말씀해 주셨네요. 아, 너무 바쁘셨겠습니다. 그래도 바쁘셨던 만큼 행사 반응이 좋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매출도 쭉쭉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같이 내보면서 응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5월 28일 목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지휘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휘의 전설, 오늘은 성시연 그 두 번째 편입니다. 세계 주요 지휘 콩쿠르에서 잇따라 입상하고 유럽과 미국의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며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휘자 성시연의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2006년 게오르그 솔티 국제지휘 콩쿨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성시연은 이듬해 미국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최초의 여성 부지휘자로 임명됐고 같은 해 열린 제2회 구스타프 말러 지휘 콩쿨에서 1위 없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말러 지휘 콩쿨은 제1회 우승자로 구스타프 누다멜, 제3회 우승자로 라하프 샤니를 배출하며 차세대 거장의 등용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회지요. 바로 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성시연도 많은 음악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이었던 정명훈도 있었지요. 2008년 성시연은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국내 데뷔 무대에서 군더더기 없는 동작, 박력과 조화를 이루는 여유, 섬세한 조정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인상적인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에 화답하듯 서울시향은 이듬해 부지휘자라는 직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성시연을 그 자리에 발탁했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국내 관객들에게 차세대 지휘자로 확실한 존재감을 남기게 됐습니다. 보스턴 심포니와 서울시향 두 악단에서의 부지휘자 생활은 매주 무대에 대비해 새로운 작품을 익혀야 하는 긴장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방대한 레퍼토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특히 서울시향과 함께 전국을 돌며 열었던 찾아가는 음악회와 청소년 음악회는 관객과 소통하는 법을 일깨워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공연들을 두루 겪으며 성시연은 지휘자로서의 내실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성시연은 마침내 경기필하모닉 상임 지휘자로 임명되며 국내 국공립 오케스트라 사상 첫 여성 상임 지휘자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성시연 지휘자의 연주 들어보시죠.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그중 3악장 알레그로, 4악장 알레그로. 성시연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4악장 알레그로 성시연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9107번 쓰시는 분께서 10여 년 전 성시연 지휘자님의 공연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지휘자님의 연주를 지난주에 이어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휘자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다시금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6개월 딸아이의 식사 시간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적어주셨습니다. 아기 밥 먹이며 음악 듣고 계시네요. 아유 너무 많이 어려서 너무 어려서 진짜 손이 많이 갈 그 시기인데 예쁘게 키우셔서 언젠가 함께 교향곡 또 공연장 보러 가시는 날이 올 겁니다. 힘내세요. 양승무님, 성시연님의 지휘는 어둠을 뚫고 쏟아지는 찬란한 빛처럼 정교하게 통제된 거대한 에너지가 마침내 폭발하는 압도적인 환입니다. 우와, 너무 멋진 소감입니다. 말로 5번 기다리고 계시죠? 저희가 곧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지휘의 전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임명한 첫 부지휘자이자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한 국공립 오케스트라의 첫 여성 상임지휘자 성시연의 이야기 이어갑니다.

2014년 3월 27일 경기 필하모닉 취임 연주회에서 성시연은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기 필하모닉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내린 결단이었지요. 단원 평균 연령이 낮은 젊은 오케스트라의 에너지와 사관 편성이 가능한 악단의 특징을 믿고 성시연은 대공 연주에 과감히 도전한 겁니다. 이때 성시연은 단순히 악보를 해석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넘어 단원들과의 소통력,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카리스마,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실현해가는 리더십까지 보여주며 상임 지휘자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성시연이 함께하는 동안 경기필은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홀 무대에 올랐고 데칼레이블에서 말러 교향곡 5번을 녹음해 발매하며 활동 영역을 세계 무대로까지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경기필과 4년을 함께했고 40살이 되던 2017년 성시연은 다시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지휘자로서는 여전히 젊은 나이였고 더 넓은 무대를 향해 나아갈 시기였죠. 이후 성시연은 유럽 주요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로 활약하며 클래식 본고장 무대 경험을 꾸준히 쌓아갔는데요. 섬세하고 신중한 해석, 배려 깊은 리허설 방식은 유럽 명문악단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곡가 탄둔의 신작을 로얄 콘세르테바우 오케스트라와 함께 세계 초연하며 정명훈에 이어 두 번째로 로얄 콘세르테바우 지휘자에 오른 한국인이 됐죠. 2022년에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영국 로얄 필하모닉의 무대에 데뷔했고 그 외에도 프랑스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업해왔습니다. 특히 여러 악단으로부터 두 차례 이상 다시 초청받으며 지휘자로서의 신뢰와 실력을 입증했죠. 지금도 성시연은 스웨덴 왕립교향악단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며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와 무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더라도 아, 성시연의 소리다 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자신만의 특색을 지닌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성시연. 모든 음표에 대한 질문과 답을 품고 오늘도 지휘대를 오르는 그의 소리가 더 멀리, 더 많은 관객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봅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그 가운데 1악장, 장송행진곡, 침착한 걸음으로, 신중한 속도로 엄격하게. 성시연이 지휘하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말러의 교향곡 5번 가운데 1악장 장송행진곡 침착한 걸음으로 신중한 속도로 엄격하게 성시연이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윤자경님께서 덕분에 성시연 지휘자님에 대해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꼭 찾아가서 연주해 보고 싶어요. 집중 조명 감사합니다. 이정현님도 행복한 시간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네요. 저야말로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물 위에서 노래함 기타 선율로 준비했습니다. 이성준의 기타 연주 함께 하시죠.

오늘 끝곡 그리그의 첫 만남, 이호찬의 첼로, 손일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 슈베르트의 무리에서 노래함, 이성준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식물들 중에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 있는가 하면 한 해살이 식물도 있죠. 한 해살이 식물은 대체로 봄, 여름에서 늦으면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겨울이 오기 전에 씨앗을 남기고 시들어 죽는 식물들을 말하죠. 한 해살이 식물들의 특징이라면 여러 해살이 식물에 비해서 저장에 그리 큰 힘을 쓰지 않습니다. 뿌리나 줄기의 에너지를 비축하기보다는 1년 안에 성장해서 번식하는 데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에너지를 저장해 둔다 한들 다음 해에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해살이 식물들은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고 그 해 안에 꽃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해를 살지만 생애 주기가

유소년기에서 청년기, 중장년기와 노년기로 변할 뿐 다음 생은 없죠. 그래서 낙엽을 떨궜다 또 잎을 틔우는 여러 해 살이 식물보다는 한 해 살이 식물과 더 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여러 해 살이 식물처럼 다음을 기약하면서 미루지 말고 한 해 살이 식물처럼 오늘의 내 전부를 쏟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봄과 이 여름에 다가올 가을과 겨울에 전부를 말이죠.

샹마리 리클레르의 탕브랭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전통 무곡이죠.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이스투반 하이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인간은 한 해 살이 식물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한 번의 생애 동안 후회 없이 하루하루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벌써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도 찬란하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고 유튜브 댓글도 환영합니다. 한옥님이 한 해 살이 식물은 아저씨의 원빈과 같네요. 난 오늘만 산다. 그런가요? 원빈 씨. 네, 9295번 쓰시는 분.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가출한 엄마가 집에 돌아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제부터 저를 엄마로 부르시는 우리 청취자들이 꽤 계시네요. 병윤님도 아, 지현 씨 오랜만이에요. 보라로 보니까 좋네요 하셨고요. 네, 반가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그렇죠? 집 나가지 말라고 해 주신 것 같아서 아, 재밌게 또 웃으면서 이렇게 보라를 시작했습니다. 들으시다가 생각나는 곡 있으시면 저희가 즉석 신청곡으로는 바로 못 전해드려서 혹시 신청곡 넣어도 안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희가 원하시는 날짜나 뭐 요일이나 때, 특별한 때 알려주시면 그때 맞춰서 함께 들으니까 편안하게 좀 여유 있게 넣어주세요. 이번에 들을 곡은 BJ 아르레 여인 모음곡 1번 가운데 미뉴엣입니다. 세고비아 기타 4중주단의 연주로 먼저 듣겠습니다.

이제 아르레 여인 모음곡 가운데서 미뉴에토 들었습니다. 2번 가운데 미뉴에토였고요. 바칠라프 스마트나 체크가 지휘하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모음곡 1번 가운데 미뉴에토였고요. 세고비아 기타 4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창현님도 플루트 소리가 참 좋았다고 하셨고 아 제가 입은 옷이 실크 같다고 반짝반짝해서요. 그리고 3145번 쓰시는 분, 저 오랜만에 아들, 딸에게 손편지 썼어요. 사춘기 때에는 말보다 편지가 전화하기가 나아서 자주 썼었는데 성인이 되니까 제가 해줄 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더 애틋하고 대견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더 진하게 사랑하고 살게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요. 하셨어요. 동민님도 오랜만이에요. 고단한 휴가였나요?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아 진짜요? 반쪽이 됐다고 다들. 석근님도 지난 한 주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진행자 바뀐 줄 알았어요 하셨어요. 아 그 정도예요? 미오도당님이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더 밝아 보여서 좋습니다 하셨는데 어제 좀 많이 바빠서 그랬나요? 어제 목소리가 좀 걸걸해서 그랬나요? 오늘 조금 나아졌나요? 네, 사실 너무 그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바쁘게 지냈어서 입이 다 헐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덜 먹어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샤브리에의 호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라르게토입니다. 헤르만 바우만의 호른, 크루트 마수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샤브리에의 호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라르가토였습니다. 헤르만 바우만의 호른과 크루트 마수아우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안희현님, 호른이 흐른 하늘에 너무 잘 녹아드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호른이 은근히 이곳저곳에 잘 녹아드는 악기인 것 같아요. 병윤님은 함양 낙화축제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비도 안 와서 너무 예뻤다고 하셨는데 아, 낙화축제가 떨어지는 꽃이 아니라 숯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낙화봉을 매달고 불을 붙여서 놀던 전통 불꽃놀이라고 아, 장관이었겠는데요. 또 철민님께서는 오프닝에 그 한해살이 식물 네, 언급됐던 작가 책 이름 알 수 있나요? 하셨는데 이거 책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유림 작가가 쓴 글이었는데요. 그리고 주희님, 단 일주일 비우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감사해요.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이번에 두 곡 이어갈 텐데요. 제자와 스승으로도 음악 속 동반자로 참 좋은 관계를 맺었던 포레와 생상스의 곡을 나란히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포레의 피아노 사중주 1번 작품 15번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보 트리오. 피아노 사중주 1번은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2악장은 톡톡 튀는 피치카토가 돋보이는 경쾌한 멜로디 들으실 수 있는 곡인데요. 포레 사중주단의 연주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색상수의 칠중주 이플라장주 작품 65번 가운데 1악장 서곡 프레앙빌 네 번째 곡 가보트와 파이널 피날레 들었습니다. 내시 양상불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포레의 피아노 사중주 1번 작품 15번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보 트리오였고요. 포레 트리오 콰르텟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4252번 쓰시는 분 포항에서 잘 듣고 계시죠? 그리고 4846번 쓰시는 분은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1층에 있는 빵집에 빵들이 제 입에 맞아서 3일째 방문하고 있습니다. 혈압도 점점 내려가고요 하셨는데 이제 빵 드셔도 혈압도 안정되고 건강 상태도 좋아지시는 거 보니까 진짜 퇴원하실 것 같네요. 병중에 클래식 음악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하셨고 경민님도 지연씨 진짜 살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믹스커피 끊고 과자 끊고 두 달 새 4kg을 뺐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다이어트 해보려고요 하셨고요. 윤준님은 지난주에 그 성공미술관 전시 티켓 당첨돼서 감사하다고 인사해요 하셨고 토토아빠님은 인사를 안 하면 찍힐 것 같은 압박감이 들어서 인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저희는 전혀 그런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쉼이 되고 싶은 생생클래식이고요. 정말인데 모른대요 아이디 쓰시는 분 생생클래식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들을 곡은 모차르트의 후기 3대 교향곡 중에 하나죠. 그 포문을 여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E플랫 장조 퀼 543번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줄리앙 쇼바양이 지휘하는 르 콩세르 드 라 로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E플랫 장조 퀘르 543번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였습니다. 줄리앙 소뱅이 지휘하는 르 콩세르 델라 로즈의 연주였습니다. 윤영님은 무릎 연골 봉합 수술 후에 혼자서는 못 움직이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4인 병실에 호텔인 것처럼 혼자 있습니다. 눈 뜨면서부터 클래식 FM과 쭉 함께하면서 위로받는 중이에요. 하셨는데 좀 적적하긴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넓게 쓰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또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윤성님은 오랜만에 지연 씨의 까딱까딱 흔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반갑기 그지없네요. 하셨고요. 아, 5283번 쓰시는 분은 아까 생상스 나가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피아노 칠중주입니까? 현악 칠중주입니까? 아니면 무슨 칠중주입니까? 하셨는데 이 생상스의 그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칠중주는 전무후무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아노 그리고 현악

트럼펫 곡을 좀 써달라 했는데 생상수가 아 나는 쓰지 않겠다. 차라리 뭐 기타나 다른 곡을 쓰겠다. 막 이러다가 피해 피해 피해 다니다가 결국 이 서주를 완성해서 짜잔 공개했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곡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책 선물 드리고 있어요.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음악 컬럼니스트이기도 한 양경원의 책 클슐랭 가이드입니다. 도서출판 구름의 시간에서 출간한 이 책은 클래식을 공부가 아니라 쉼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끄는데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안에서 한번 쉬어보자고 말이죠. 책에서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바흐와 차이콥스키까지 네 작곡가의 대표곡들을 일상의 이야기와 함께 소개합니다. 책 속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음악도 들으실 수 있어서 또 입체적으로 감상하실 수 있거든요. 누구나 부담 없이 클래식을 즐길 수 있게 만든 책, 클슐랭 가이드. 이 책 원하시는 분들은 생크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청해 주시고요. 총 5분 뽑아서 선물해 드릴게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 D장조 작품 11번 가운데 이 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악장을 이 책에서는 이 실내악단을 원조 만찢남이라고 표현을 했다더군요. 만화를 찢어서 나온 듯한 그런 뭐 꽃미남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맞죠? 네. 노부스 4중주단을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차이콥스키의 현악 사중주 1번 디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였습니다. 노브스 쿼르텟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히레등님이 16년째 지연이 누나 팬입니다. 저 알 것 같아요. 20대 초반 군대에서 뉴스 세상은 넓다 매번 챙겨보고요. 책 읽는 밤도 매일 듣곤 했었죠. 아, 책 읽는 밤을 아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저랑 가까운 사이. 제가 책 읽는 밤으로 라디오를 데뷔했었거든요. 어느새 저도 시험 합격해서 일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보니까 더 반가워요 하셨는데 저도 정말 반가워요. 네.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2분입니다.
1: 생생 클래식
2: 내일 12시 산뜻한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도 꽤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죠. 그래서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낸 이들은 입을 다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쥐스킨 트리에 감독의 2023년작 스릴러 영화 추락의 해부에도 바로 그런 하루를 보낸 어머니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입을 여는 대신 먼저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모자는 얼마 전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산드라는 남편을 잃었고 그 아들인 다니엘은 아빠를 잃었죠. 눈 덮인 별장 앞에 쓰러져 있는 아빠를 처음 발견한 건 11살 아들인 다니엘이었습니다. 엄마인 산드라는 이제 막 산책을 다녀온 아들의 외침에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왔는데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편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영화 추락의 해부에선 바로 이 남편의 직접적인 사인을 추적해 가는데요. 남편이 추락하던 시각 집안에는 아내인 산드라뿐이었기 때문에 산드라는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일한 목격자도 아들인 다니엘이었고 말이죠. 아빠를 잃은 소년 다니엘은 마음껏 슬퍼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엄마는 피의자가 되어 몇 번이나 법정에 서야 했고 다니엘 스스로도 엄마가 과연 아빠를 죽였을까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은 현장 검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나온 이들은 사건 당일 부모님의 대화를 재현했고 증인이었던 다니엘은 그날의 현장을 몇 번이나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엄마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에 처음의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죠. 게다가 다니엘에겐 시각장애가 있었습니다. 청각과 촉각을 동원해 그날의 기억을 되짚는 일이 아이에게는 더 힘든 일이었죠. 수사관들이 돌아가고 난 뒤 다니엘은 피아노 앞에 앉아 불안한 음영에 빠른 악곡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런 마음을 읽은 엄마는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다가와 그의 오른편에 자리하죠. 그리고 어떤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시, 도, 시로 시작하는 선율을요. 다니엘은 엄마의 의도를 읽고 그 곡을 함께 연주합니다. 어둡고 슬프고 느리게 진행되는 곡. 쇼팽의 24개의 전주곡 중에 네 번째 곡을 말입니다. 이토록 슬픈 날에는 그저 우리 같이 슬퍼하자고 말하는 듯한 이 곡을 엄마와 아들이 잠시 함께 연주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던 다니엘이 먼저 일어나서 엄마를 등지고 산드라는 아들을 따라가서 그제야 대화를 시작하죠. 오늘 오후에 힘들었지 라는 말로 시작하는

쇼팽의 프렐루드 전주곡 2단조 작품 28의 4번이었습니다. 라파우 블라하츠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산드라 필러 주연의 2023년작 영화입니다. 추락의 해부에 나온 장면 일부와 함께 또 주요 장면에 쓰였던 음악을 같이 들었는데요. 이 영화는 2023년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이 곡, 쇼팽 전주곡 작품 28번 가운데 네 번째 곡은 쇼팽이 붙인 부제는 아니지만 두 개의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덤가, 또 하나는 질식인데요. 이렇게 다른 두 부제는 영화 속의 상황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사고의 원인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영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이 다시 한번 혼자서 이 곡을 연주해 보는데요. 주 선율을 연주했을 당시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마조마했던 건지, 아니면 슬프고 걱정됐던 건지 헤아려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영화를 찾아보기가 좀 수월하게 주요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리님께서는 작년 11월에 딸을 낳고 집에서 생생 클래식과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못 간 신혼여행을 뒤늦게 파리로 다녀왔는데요. 그때 막연히 미래의 저의 아이에게 줄 선물로 턱받이를 샀는데 이제 6개월 된 딸이 그 턱받이를 하고 제 곁에 있네요. 저에게 엄마가 된 기쁨을 준 딸 초이에게 사랑의 찬가를 들려주고 싶어요. 특별히 에펠탑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 고티에 카피송의 연주로 청합니다 하셔서 바로 그 연주 준비했습니다.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제롬 디 크로의 피아노, 파리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사랑의 찬가 듣겠습니다.

해롤드 알렌의 Accentuate the Positive였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노래였는데요. 이 곡은 정말 많은 뭐 가수, 성악가들이 불렀지만 저는 크바스토프의 노래가 최고라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주리님께서 청해 주신 사랑의 찬가였는데요. 오늘은 또 연주곡으로 또 참 또 다른 매력 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띠의 카피송의 첼로와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5318번 쓰시는 분도 노래는 좀 뜨겁게 들렸다면 지금의 연주는 따뜻하게 들리네요 하셨고, 나경님도 고등학교 때 100m 미남 음악 선생님이 출석부를 껴안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불러주시던 노래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들은 곡은 유만의 T42였고요. 요아킴 스벤 헤덴의 바이올린과 매츠 베르크 스트롬의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쇼팽에 이어서 사랑의 찬가까지 어디를 가지 못하게 잡아두시네요. 엠로즈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5146번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영님도 오늘은 보라네요 하셨고, 스토넬님도 훈훈한 이 분위기 우아한 음악과 함께 향기로운 오후 보냅니다 하셨고, 샴푸님은 허리 디스크로 걷기 운동하고 있는데 집에서 듣는 것보다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좋다고 하셨는데, 신나는 음악과 함께와서 더 좋으셨죠. 이 Accentuate the Positive는 긍정에 힘 주어서 라고 해석하려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걸 강조하고 부정적인 거는 제거해야 된다 하면서 애매함은 엮이지 말자 뭐 이런 가사를 담고 있고, 가사도 참 재밌고

네, 기운 내고 싶을 때 들으면 참 좋은 곡이죠. 송자님은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빵집에 계신가 봐요. 직장인 남성분이 빵을 먹으면서 행복해졌다고 했어요. 남자분들도 크림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그런 느낌을 받나 보네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기분을 좋게 하는 나만의 마법이 있지 않나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크림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베토벤의 사랑받는 안단테 파보리 넬슨 프레이엘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디단조 작품 15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마논 트로퍼였습니다. 비렐름 바크하우스의 피아노 카르벨미 지미안의 빈피라모닉의 연주로 감상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안단테 파보리였습니다.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거장의 연주들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연님이 듣기만 하다가 브람스 음악이 좋아서 인사드립니다. 지연 씨 기다렸어요. 저는 안정을 좋아해서요. 그런데 지연님 저랑

듣는 아니면 제가 즐겨 들었던 플레이리스트를 선보이거든요. 그동안 비었던 시간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선곡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제가 선곡한 곡들을 전해드리는데 브람스를 너무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브람스를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브람스를 포함시키지 못해서 너무 아쉽거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면 그때 브람스 한 두 개 정도, 두 곡 정도 넣는 걸로 하고요. 아, 그리고 기준님, 마주보는 앞 건물에 동갑내기 만두집 사장이 있는데 생쿨을 권유했습니다. 일하면서 힐링하라고요. 고맙다네요 하셨고, 지민님은 황금 같은 연차가 내일인데 몸살 감기 걸려서 너무 슬퍼요 하셨는데, 아유, 내일 연차 시작이 되면 아마 조금 더 기력이 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몸조리 잘하시고, 은조님은 서귀포에서 듣고 계시군요. 장마가 온 것 마냥 아주 습하네요. 어머니 88번, 그러니까 88번째, 88번째 생신상을 차려서 둘이 오붓이 먹고 엄마는 게이트볼장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카페 왔는데요. 귤밭 속 카페에서 환상적인 카푸치노를 마시면서 행복합니다 하셨고, 7210번 쓰시는 분은 지현 씨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아침 생애 처음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나 외손주 여름이가 잘 도착했다는 문자 보고 빙그레 웃어봅니다. 손주가 이제 딸보다 더 기다려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가들을 두 번, 세 번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모든 가정의 아가들이 듬뿍 사랑받고 커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이어서 맨달스 존의 무언가 작품 85의 6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과 찰스 웹의 오르간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줄리아니의 그란 듀엘토 콘체르탄토 A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 밀리테어 알레그라토였습니다. 파울 마이젠의 플룻과 라인버트 에버스의 기타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85의 6번이었습니다.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과 찰스 웹의 오르간 연주였어요. 0934번 쓰시는 분, 한국에서는 제우 하나가 깨우는데 여기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는 지연 씨가 깨워주네요. 생생 클래식에 있어서 더 행복한 여행입니다. 하셨고요. 해림 님도 또 에버그린 님도 1119번 쓰시는 분도 감사드리고요. 아, 갤러리에서도 나오는군요. 온다인 님 저희 생생 클래식 갤러리에서 듣고 계시다고. 오늘 끝곡 포스터의 몰리 Do You Love Me.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0: Tell me by those ringlets, by those eyes of
1: blue.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토니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 A장조 작품번호 81, 맨하임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스트링 코텟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대곡입니다. 루드빅 판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플렛장조 작품번호 55, 에로이카 전악장 레나드 번스타인이 주요하는 미너 필하모니카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론도 비단초 도시번호 895, 카롤린 비트만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롱큐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론도 비단초, 도이치보너 895, 카롤린 비트만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론퀴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슈베르트의 작품 목록에 보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이 적지 않이 많죠. 그래서 아쉬운 점은 슈베르트가 바이올린 협주곡을 좀 작곡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슈베르트의 성향과는 맞지 않았겠죠. 슈베르트의 론도 비단초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교향곡 3번입니다. 번스타인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번스타인이 빈필을 지휘한 음원들은 대부분이 다 실황 레코딩이죠. 박수 소리를 살짝 지워낸, 그래서 스튜디오 레코딩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 실황의 열기가 담겨있는 그런 음원들입니다. 몸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묵직한 그런 지휘 스타일, 번스타인의 지휘가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음원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플레장조 작품 번호 55, 에로이카 전악장, 레나드 번스타인이 주요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3번 E플랫장조 작품 번호 55 에로이카 황제 전악장 레너드 번스타인이 주연하는 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32의 10 넬슨 프레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비단조 작품번호 32의 10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집중감상곡으로 전부 전해드립니다.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5중주 작품번호 81 인기 있는 곡이죠. 워낙 뭐 유명한 그런 곡이고요. 악장 소개 잠깐 해드리고 음악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악장이 알레그로 마논탄토 모두 4악장 구성인데요. 소나타 형식으로 제시부에는 좀 이질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통일감을 잘 살리고 있죠. 이 1악장 도입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화도 있는데요. 어떤 팝송하고 선율이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사막장 스케르초 프리안트. 프리안트는 보히미아의 민속 춤곡이죠. 이 드볼작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3분의 2 박자 춤곡입니다. 그리고 사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11마디의 서주가 연주된 다음 바이올린이 화려한 일주제를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잘 알려진 명연입니다. 메나임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멀슨 스트링 쿼텟의 연주로 안토니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 A장조 작품번호 81 전해드립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 A장조 작품번호 81 맨하임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멀슨 스트링 쿼텟이 함께했습니다. 명인주명반 오늘 집중감상곡 끝으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와 궂은 날씨로 인해 방해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산책이나 소풍, 야외 음악회, 자전거 타기, 마당 페인트칠, 테라스에서 차 마시기처럼 맑은 날씨를 전제로 한 일들, 또 궂은 날씨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멈춰설 수밖에 없는 대부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로 인해 멈춰지는 일들이 있는 만큼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송보송한 실내에 머물면서 창밖으로 천천히 젖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처럼 궂은 날에는 실내의 안락함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가리켜서 인간이 지붕 아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하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챙겨야 할 행복, 그건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내는 안온함이지 싶어요.

5월 28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은 20세기 미국 작곡가 해럴드 알렌의 Over the Rainbow,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여주인공 도로시의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뭐 자주 듣는 곡인데 오늘따라 또 가슴에 와서 콕 박히네요. 근데 이 노래를 못 들을 뻔한 아찔한 일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 제작자가 영화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래요. 빼자는 걸 작곡가가 설득했다고 하니까 아, 진짜 명곡을 놓칠 뻔했죠. 보란 듯이 1940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뭐 이 제목 그대로 언제 그랬냐 싶게 여의도 하늘은 오후에 접어들면서 화창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가 또 궁금해지네요. 이제는 눈부신 햇살을 또 지붕 삼아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즐겨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논을 들으시면서 산책하기, 테라스에서 차 마시기도 그중 하나겠죠. 이병유님, 전 비 오면 샌들 신고 물엉덩이에 첨벙거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늙어서 싫다고. 그래도 가끔은 좀 동심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백진웅님, 아유, 사무실에 지금 혼자 계시는 거예요? 얼굴에 마스크팩 붙이고 사무실에서 들으신다고. 얼굴이 큰 건지 팩이 작게 나오는 건지 여백의 미가 많네요 하셨는데, 이럴 때는 팩이 작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혼자 계시는 분 또 있어요. 이윤영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소리를 좀 더 키우고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김보미님이 계시는 곳도 화창한 것 같습니다. 늘 감상만 하다가 한 글 올려보신다고. 지금 딱 담벼락 페인팅 하다가 아, 오프닝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내가 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지금 아까 뭐 논알 들으시면서 산책하기, 테라스에서 차 마시기 하는 분들 계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께 감성에 젖어보시라고 애절한 사랑 노래 띄워드릴게요.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주세페 사르띠의 룬지 달 까르베네. 사랑하는 님을 멀리 떠나 들어보시죠. 님을 멀리 떠나 난 살 수 없어 고통 속에 빠지네. 님을 볼 수 없다면 영원한 단꿈 속에 나의 눈 또한 감겨주어. 님을 멀리 떠나면 마음이 허전해지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 조르지오 파바레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탈리아 사랑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로크 시대 작곡가죠. 안토니오 깔다라의 세븐 크루델레, 그대 냉정해도 였습니다. 아무리 그대 냉정해도, 날 괴롭혀도, 난 언제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댈 사랑하고 오래도록 당신을 받들어 그대의 냉정함 변하게 하리. 테너 라몬 바르가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이탈리아 노래는 이 안토니오 칼다라의 선배격이 되겠네요. 고전주의 시대, 후배격이 되겠군요. 고전주의 시대 주세페 사르띠의 사랑하는 님을 멀리 떠나 였습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가 불렀고요. 조르조 파바레토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지동민님께서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과 애절한 사랑 노래 너무 좋다고 소감 올려주셨어요.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현대 아르헨티나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레온 히에코의 솔로 레피도 아디오스. 내가 신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제가 미래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에 빠진 이들과 쫓겨난 이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소서. 군부 통치 시절 아르헨티나 민중들을 위로한 가수였다고 합니다. 이 민속 리듬과 락이 어우러진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밥 딜런이라고 불린다고 하죠. 내가 신에게 바라는 건 오직,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부릅니다.

오직 하나 당신께 기도드려요. 제가 미래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마지막 가사거든요. 아르헨티나의 밥 딜런이라고 불릴만 하죠. 레온 히에꺼의 내가 신에게 바라는 건 오직. 테너 후안 디에그 플로레즈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공숙경님께서 역시 쫀쫀한 목소리 후안 디에그 플로레즈 좋아요 적어주셨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비 얘기하면서 우리 노날 가족 계신 곳은 어떤가 궁금해 했더니 또 부지런히 글들 남겨주셨네요. 양승무님 옥상에서 믹스커피 드신다고. 아, 옥상은 믹스커피죠. 아, 그게 진짜 그 믹스커피는 뗄 수가 없어요. 뭐 주로 뭐 평상시에는 아메리카노 뭐 라떼 먹는다 그래도 가끔 이거 진짜 너무 마시고 싶은 때가 있죠. 네. 최희룡님, 성담은 이제 아주 환한 대낮이라고 하셨고요. 황창룡님, 세종은 맑음입니다. 서희수님 계신 곳은 어딘가요? 햇님이 안 보여서 운전하기 딱 좋다고 하셨고, 주명자님, 어르신들과 요가 수업 마치고 돌아오는데 노날 들으면서 싱그런 초록들과 뭉게구름 봅니다. 차를 세우고 이 기분 이어간다고 5월이 가고 있다고. 5월이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혼자 즐감하시는 또 김선자님도 계시고, 아, 우리 이진희님은 여전히 동심을 간직하고 계시군요. 비 오는 날 미끄럼틀 타면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다고. 아, 그 미끄러지지 않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치면 안 되니까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애니메이션 노틀담의 꼽추 중에서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앨런 맨컨의 Someday였습니다. 앨런 맨컨은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음악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언젠가 Someday, 인종과 종교적인 차별을 넘어서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이 올 거라는 소망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그녀의 음성을 들으니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되네요. 아일랜드 가수 클로이 애그뉴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선희님, 프라하에서 돌아오셨을까요? 아직도 여행 중이실까요? 친구들과 프라하에 있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 생생세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에서 이막에 나오는 데릴라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Mon cœur s'ouvre à ta voix.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이 파무 파탈 데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면서 부르는 매혹적인 노래죠. 결국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칼에 있음을 밝혀내게 됩니다. 오늘은 카운트 테너 이동규의 음성, 얀 찰루페츠키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에서 데릴라가 부르는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원래 생상스는 뭐 메조소프라노를 위해서 이 아리아를 또 오페라를 염두에 뒀다고 하지만 카운트 테너 음성으로 듣는 이 아리아도 못지않게 매혹적입니다. 카운트 테너 이동규가 불렀고요. 얀 찰루페츠키가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여행 중이신 윤선희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장은주님은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아직 여독이 안 풀리신 것 같은데 음악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신 거죠? 그 이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를 돌았다고 아주 멋진 근사 희고 큰 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웨일즈 민요 이어드릴게요. The Ash Grove, 물풀의 나무 숲입니다. 이 물풀의 나무 숲의 그 아래에 묻힌 사랑하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영국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 더 스윙글 싱어즈의 하모니입니다.

민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스코틀랜드 민요였어요. The Sky Boat Song.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패해 배를 타고 스카이 섬을 탈출하던 스코틀랜드 왕자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옥스포드 뉴 칼리지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민요는 웨일즈 노래였죠. 물풀의 나무숲. 더 스윙글 싱어즈가 불렀습니다. 김정우님께서 그래요? 오늘 밤 10시 이상엽 아나운서도 보라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상엽 씨도 보라를 잘 안 하는 네 진행자죠. 소연 아나운서님은 언제쯤 보라하실 예정이신가요?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압박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라디오 진행자는 모름지기 신비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 개국특집 때는 꼭 네 보라를 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9세기 초중반 유럽에서는 튜더 왕조 시대를 다룬 문학 작품들이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튜더는 헨리 7세부터 엘리자베스 1세까지, 그러니까 1485년부터 1603년까지 약 120년간 이어진 영국 왕조로, 대표적인 군주는 헨리 8세, 잉글랜드의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종교개혁과 권력투쟁, 궁정 음모와 연애의 스캔들이 풍부해서 후대 예술작품들의 단골 소재가 됐던 왕조이기도 하죠. 이런 튜더 왕조의 드라마는 특히 이탈리아에서 매력적인 소재였는데요. 이유는 당시 이탈리아는 검열 문제 때문에 당대의 이탈리아 정치를 직접 다루긴 어려웠기 때문. 그래서 옛날 외국 왕궁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권력과 폭정, 반역과 처형을 그리는 관습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탈리아와 직접적 민감성이 없는 튜더 왕조는 왕권과 종교, 반역을 둘러싼 극적 상황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좋은 무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절 활발하게 활동한 도니체티에게도 4편의 튜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가 등장하는 오페라 Il Castello di Kenilworth, 헨리 8세와 그의 두 번째 왕비 앤 볼린을 다룬 안나 볼레나, 스코틀랜드의 메리 1세와 엘리자베스 1세가 맞서는 마리아 스튜아르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와 에식스 백작을 그린 로베르토 데브레. 모두 도니체티가 영국 튜더 왕조의 왕과 여왕, 귀족들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궁정정치와 사랑, 또 질투와 권력투쟁을 극화한 오페라들이죠. 그 가운데서도 강렬한 여주인공들, 앤 볼린과 스코틀랜드의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를 전면으로 세운 작품 3편, 안나 볼레나, 마리아 스투아르다, 로베르토 데브레를 도니체티의 여왕 3부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3편 가운데 제목에 여왕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작품이 로베르토 데브레인데요. 로베르토 데브레, 영국의 에식스 백작 로버트 데버로의 이탈리아식 표기죠.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치세에 실제로 존재했던 귀족이자 여왕의 충신이면서 끝내 반역 혐의로 처형된 비극적인 인물. 총애받던 귀족이자 반역 혐의로 처형된 에식스 백작이라는 역사적 골격 위에 도니체티가 사랑과 질투, 희생의 드라마를 강하게 덧입힌 버전이 바로 오페라 로베르토 데브레인데요. 이 오페라에서 반역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데브레가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호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와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연인, 노팅엄 공작부인 사라. 로베르토 데브레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리아 가운데 하나, 일막에서 사라가 부르는 고통받는 이에게 눈물은 달콤하다, 알라 플리토 에 돌체 일비안토. 겉으로는 귀부인의 품위를 지키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깊이 상처받은 여인의 고통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라가 부르는 고통받는 이에게 눈물은 달콤하다.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라를 향한 마음을 담은 로베르토의 아리아 들어볼까요? 꿈의 우노 스피리토 안젤리코, 베냐토 일센 디 라그리메, 그녀는 천사처럼 순결하고 눈물로 가슴을 적시며, 이 곡으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테너 헤수스 레온, 토비 펄서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호박에게 손을 준다는 건 넝쿨을 얹어준다는 것. 새로 생기는 호박 손 하나하나 부여잡고 길을 일러준다는 것. 길이란 이런 것이다. 길이란 이런 것이다. 이내 푸르고 너르게 길을 찾는 호박 넝쿨. 안상학 시인의 시 호박에게 손을 준다는 것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호박 넝쿨이 길을 잃었을 때 넝쿨을 나무에 살짝 얹어주었더니 그 후로 넝쿨은 다시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잠시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길을 일러주는 일이 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넝쿨은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인데요. 길 잃은 넝쿨의 손을 잠시 잡아주는 일.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요? 우리도 가끔은 그런 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창렬 작곡 붉은 달 그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신창렬 작곡 붉은 달, 그림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 안상학 시인의 시 호박에게 손을 준다는 것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어요. 손을 잡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길 잃은 넝쿨을 다시 잘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서로 잠시 손을 내어주면서 때로는 손을 잠시 잡으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석은님께서 김영동 작곡 먼 길 청하셔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곡 김영동의 대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박주원 작곡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감상하셨습니다. 집시 음악과 국악기가 만나 한편의 음악 서사시를 만들어냈죠. 박주원의 기타와 팔마스, 김지연의 가야금, 김보미 해금 연주로 들으셨고요. 중간에 나오는 노래는 수중가 중에서 고고천변 일륜홍 대목인데요. 유태평양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석근님께서 정해주신 곡 김영동 작곡 먼 길, 이 곡은 김영동의 대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한계 이어드리죠.

마을의 어진 사람과 시골의 착한 사람 가운데 세상에 알려질 만한 이들이 어찌 없었을까마는 대부분 묻혀버리고 전해지지 않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은가. 이에 보고 들은 이야기를 10권으로 모아 엮었다. 조선 후기 문인이자 학자였던 유재건이 이향견문록이라는 책을 내면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향이라는 말은 벼슬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는 양반만이 선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그를 읽고 인격을 수양하면 다 선비고 벼슬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여겼죠. 유재건은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후세에 전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선비, 효자, 충신, 호걸, 문인, 서화가 그 밖에 여러 분야에서 재주가 뛰어나고 언행이 훌륭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이한 행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향견문록에 담았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의 이야기만 기록했다면 이만큼 내용이 다채롭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재주가 뛰어나지만 신분이 낮은 이들, 그들의 삶이 평탄하거나 빛나기는 어려웠습니다. 문인이자 화가였던 조희령은 이 책 이향견문록에 서문을 써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위향인 중에도 훌륭한 언행으로 기록될 사람이 있고 시와 문장으로 전해질 만한 이들이 있지만 모두 적막하게 살다가 초목처럼 쓰러져 버렸다. 이것은 씁쓸하고도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갔는지 후세에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오늘 천년의 향기 원장현 작곡 유인일기 원장현의 대금과 최종관의 아쟁 안지영의 신디사이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풍류마을 이번에는 김영재 작곡 비 한자로 슬플 비를 씁니다. 김영재 해금과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김영재 작곡 비 듣고 왔습니다. 김영재 해금과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준호 편곡 성주굿을 위한 국악관현악 함께하겠습니다. 조가병의 노래 이준호가 지휘하는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0: 여봐라 복수야. 우리가 밤낮 우마 캥캥말 것이 아니라 성주님을 모셔다 이 가정의 자정을 시키는 것이었다. 천계의 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1: 제?
0: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한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하에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 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황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터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대룡산이 되었네. 대룡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이준호 편곡 성주굿을 위한 국악관현악. 조가붕의 노래 이준호가 지휘하는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명, 20명이 넘는 이들을 만나 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원이 많음에도 대개 시간이 고요하다. 밑줄이 그어지는 소리들이 하나씩 모여 사각사각 그들이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 서로의 밑줄을 바꿔 읽어보자고 했다. 같은 시집이었지만 각자의 밑줄이 만든 시집은 모두 다른 시집이었다. 무작위로 하나씩 시집을 가져가 밑줄을 읽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린 골목에 오래 머물렀으니 다른 이 골목에서 내가 모르는 세상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했다. 이재하 시인의 산문집 낭만 사전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시 모임의 풍경을 전하고 있죠. 같은 시집을 가지고 시를 이야기하러 모였지만 서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각자 말없이 밑줄을 그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날 시집을 바꿔 읽어보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곳에 밑줄을 그었는지를 보는 것은 같은 시를 읽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겠죠. 처음엔 다들 생소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밑줄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마음이나 생각을 아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같은 것을 접하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밑줄을 긋고 마음에 담아두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걸 알고 느끼고 따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세상은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그건 익숙한 골목에만 머물지 않고 낯선 동네 골목을 걸어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른 밑줄과 새로운 골목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정면 작곡 돌아온 갑순이, 실내악단 닮은 사람들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네요. 6월 5일부터 30일 사이에 서울 국제환경영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 특이한 점은 정해진 상영관에 가서 보는 영화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공동체 상영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국 어디서든 20명 이상이 모이면 상영작을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네요. 상영 신청을 하면 학교 강당, 회사, 회의실, 동네 카페 이런 곳에서도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아주 색다르고 신선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승지였습니다.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앞차의 붉은 브레이크 등을 한참 바라보며 가는 퇴근길. 예전에 비하면 대부분 일하는 시간 자체는 줄어들긴 했어도 가끔은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처럼 연중 무휴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요즘엔 바깥에서의 약속보다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금이라거나 불목이라는 말도 이젠 좀 서먹해졌죠. 회식과 만남이 줄어드는 걸 시대가 삭막해졌다는 증거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차렸다는 의미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깥을 맴돌던 걸음을 내 안으로 향하게 하는 흐름이 반가운 분들도 많지 않을까. 목요일 저녁에 입구에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음악 두 곡이었죠. 첫 곡은 빌 더글라스의 곡이었습니다. 켈트족의 기도문에 빌 더글라스가 곡을 붙였고 아르스 노바 싱어스가 노래한 곡 코러스로 노래한 곡 Deep Peace 깊은 평화라는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쥘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이었죠. 이 곡은 요요마의 첼로, 카트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영식 씨, 하루 종일 신고 다녔던 신발은 시원한 저녁바람에 말리고 베란다에서 마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주로 소주 한잔하며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바람도 참 좋을 텐데 이 저녁바람과 소주와 세상의 모든 음악 잘 어울릴 것 같는데요. 같은데요. 네, 이영식 씨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는 오늘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오프닝부터 한 두 번째 곡 나갈 때쯤까지 되지가 않았었는데 그렇죠? 볼 수가 없었죠. 다시 복구가 돼서 네 이제는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 세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 곡 좋아하시는 분 참 많이 계십니다. 네, 저도 물론이고요. 해외 투어 중에 연인과 집을 그리면서 가사를 썼다고 하죠. 캐나다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이기도 하죠. 마이클 부블레의 홈입니다.

이 곡 또한 좋아하시는 분 많죠. 1974 Way Home 이었습니다. 일본의 뮤지션 오사와 시니치의 예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몬도 그로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죠. 몬도 그로소의 1974 Way Home 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마이클 부블레가 노래한 Home 이었고요. 진영주 씨, 오늘은 우리 부부의 결혼 32주년 기념일입니다. 좋아하는 곡들이 많이 보이는 특별한 선곡 같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나요? 오늘 선곡 전체가 축하곡같이 느껴지시나 봅니다. 네, 진영주 씨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허영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의 아내 6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당신, 어여쁜 당신이라는 말보다 참 고마운 당신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녀리고 고운 모습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더해져 이제는 몸도 마음도 가끔은 아픈 것이 자연스러운 나이가 됐습니다. 아직 채 눈물이 다 마르지 않았지만 기억조차 피해가고 싶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가슴에는 용서라는 마음을 담고 두 손과 발에는 희생이라는 도구로 삶을 버텨내는 당신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당신에게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수고 많은 당신에게 목화꽃과 알리움꽃으로 장식한 꽃다발을 이 노래와 함께 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꼭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네, 허영 씨께서 정하신 곡 생일 축하곡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덕규 작사 작곡의 가시나무를 노래했죠. A Thorn Tree라는 영어 제목을 붙였네요.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합니다.

마치 한 곡을 들은 것 같았죠. 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이었죠. 원곡은 한 9분.

4분 이상 정도 되는데 축약본으로 오늘은 전해드렸습니다.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한 하덕규 작사 작곡, 시인과 촌장의 노래죠. 가시나무였고요. 1981 타이토님, 네, 태토님이군요. 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반대편 나라에서 아침 5시 기상으로 오랜만에 생방송 듣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시간에 가족들과 반나절 늦은 방송을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시간대가 다르지만 시그널 듣는 순간 그 평온함과 좋음은 언제나 같아요. 라고 멀리서 반대편이라고 하셨는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네. 아, 그리고 4142번 쓰시는 분, 그저 고맙습니다. 병마와 함께하면서 이 시간 함께할 수 있어 마음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는 그날까지 함께하려 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늘 음악이 큰 힘이 되어드리면 좋겠네요. 사연 고맙습니다. 4142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이탈리아의 재즈 팝 가수입니다. 키아라 치벨로라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보사노바 재즈곡이에요. Que me importa el mundo라는 제목입니다. 스페인어 제목이고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곡이에요.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세상이 다 무슨 상관이에요.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이 내 편이라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키아라 치벨로가 노래하는 Que me importa el mundo 들어보시죠.

이렇게 널 사랑해 라는 제목이에요. Je t'aime comme ça 였습니다. 샬 아즈나부르가 노래했는데요. 그의 나이 30대 발표한 1954년 곡이었습니다. 직접 가사를 쓰고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는 Que me importa el mundo? 세상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다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제목의 아주 부드러운 보사노바 재즈곡이었죠. 이탈리아의 팝 재즈 가수

기아라 치벨로가 스페인어로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음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 예고원이 3년 만에 발표한 새 앨범 리스트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특히 사랑받고 있는 위안, 사랑의 꿈, 메피스토 왈츠, 또 헝가리안 랩소디 2번과 고타 군주들의 묘지섬 같은 편곡 작품까지 리스트 음악의 정수를 담아낸 CD입니다. 한정판 3종 엽서도 담긴 이 음반, 청취자 5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내일까지만 드리는 깜짝 선물도 있지요.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 개천에서 6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자연과 음악에 어우러지는 특별한 클래식 축제, 제12회 개천 클래식 축제의 입장권을 포함한 피닉스파크 객실 패키지 선물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6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개천 클래식 축제에는 지휘자 이영헌과 함께하는 개천 별빛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첼리스트 한재민,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 등 많은 음악가들이 함께하는데요. 바로 이 축제 중에서 별빛 콘서트 입장권과 피닉스파크 객실 1박 패키지 선물을 하루 한 분씩 세 분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천에 함께 가서 추억을 쌓을 분과의 사연을 지금 바로 샵 9310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실 수 있는 분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당첨자는 그날 그날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이 올해 개천음악축제, 개천클래식축제에 출연할 첼리스트 한재민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프렐루드 D플랫 장조, 작품 번호 28의 15, 빗방울 전주곡인데요. 이 곡을 네 대의 첼로를 위한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명의 첼리스트인데 각각 다 국적이 다릅니다. 네. 첼리스트 한재민, 그리고 스웨덴의 프란츠 헬메르손, 또 독일의 볼프강 에마뉘엘 슈미트, 벨기에의 까미유 또마가 함께 연주합니다.

올해의 귀촌 클래식 축제에 출연할 첼리스트 한재민의 연주였습니다. 쇼팽의 프렐루드 디 플랫 장조 작품 번호 28-15 빗방울 전주곡을 4명의 첼리스트들이 연주했는데요. 한재민, 프란스 헬메르손, 볼프강 에마뉘엘 슈밋, 그리고 까미 또마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소리로 쓰는 시 같고 시간의 주름에 내려앉은 한숨 같기도 하죠. 그리스인들로부터 가장 그리스적인 아티스트로 꼽히는 바실리스 살레아스의 연주에는 그런 느낌이 더욱 강렬합니다. 바실리스 살레아스가 연주하는 악기는 클라리노라고 불리는 그리스 전통 악기입니다. 클라리넷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보다 얇은 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떨림과 여운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고 손가락 끝으로 연주자가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낼 여지가 좀 더 많은 악기죠. 바실리스 살레아스는 대대로 이 악기를 연주해온 집안에서 태어나 운명처럼 클라리노 연주자가 됐고 그래서 더욱 깊고 애틋한 연주를 들려줍니다. 9살에 아버지가 선물한 악기를 받았고 11살에 무대에 서기 시작했고 14살에 첫 음반을 발표한 소년. 그 소년이 자라서 그리스의 국민 작곡가 미키스 데오도라키스, 영화음악의 거장 반젤리스와 함께하는 거장이 됐죠. 그리스의 음악에 그리스적인 음색이 필요할 때 바실리스 살레아스의 연주는 언제나 빛을 발했습니다. 매끄럽게 소리를 매만지는 연주가 아니라 감정의 밀도가 높은 연주, 때론 텅 빈 충만 같은 연주를 들려주죠. 그 중에 특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곡은 마리아 데메트리아디를 비롯한 그리스 대표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Magic Night입니다. 미키스 데오도라키스가 그리스의 현대사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노래가 눅스타 마키아 Magic Night죠. 마법 같은 밤, 하나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림자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는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랑, 사랑하는 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진 운명을 들려줍니다. 민속음악이며 저항음악이고 클래식이자 성가 같기도 한 곡이죠.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슬픔을 숨겨놓은 곡, 바실리스 살레아스의 연주는 가사 없이도 이 곡이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깊고 넓게 들려줍니다.

이 곡이 수록된 바실리스 살레아스의 앨범 리타니에는 그리스 음악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연주가 가득합니다. 바이올린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피들이 들려주듯 클라리넷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클라리노가 들려준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음반이죠. 바실리스 살레아스가 연주하는 매직 나이트를 그리스의 밤공기 같은 음악이라고 표현한 것을 어디선가 읽었는데 적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구의 불빛, 선술집, 오래 묵은 사랑, 끝내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그의 연주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리스 음악에서 밤은 상실과 슬픔과 저항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통해 시대의 슬픔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사랑한 시간이죠. 그중 한 갈피가 이 연주에도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바실리스 살레아스가 연주한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곡 Magic Night, 마법 같은 밤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라디오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스피리추얼이었습니다. 찰리 헤이든의 더블 베이스 그리고 팻 메스니의 기타 연주 가끔씩 전해드리는 곡이죠. Beyond the Misery Sky 그들의 뭐 명반에 수록된 곡 작곡은 찰리 헤이든의 아들인 조시 헤이든이 작곡한 곡이었죠. 스피리추얼 들으셨고요. 그전에는 아르헨티나의 포크 싱어송라이터인 가브리엘라의 노래였습니다. 그녀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야노 덴드라스케 이마히나르 이제 더 이상 상상할 필요가 없어 라는 노래였는데요. 편곡과 기타는 빌 프리셀이 맡았습니다. 은석정님께서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보이는 라디오 하시면서 라디오에서만 들었는데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듣습니다. 이 시간은 종일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첫 보이는 라디오 날 사연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6947번 쓰시는 분 신청곡입니다. 물방울 터지는 소리 같은 멜로디의 묘한 시원함을 느낀 곡입니다 하시면서 힘든 하루 톡톡 트이는 멜로디에 음악이 선사해주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 물방울 터지는 소리 같은 사운드는 원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커버 연주를 신청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어서 4967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도 이어드리죠. 거제시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오늘 타지에 있다 거제도 들어가는 길에 당신의 방과 음악의 시그널과 바다의 석양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신청곡 보냅니다 하시면서 샬르 트레네의 라메흐를 청하셨네요. 마침 오늘 밤 10시에 이상엽 아나운서의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 8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멋진 목소리와 시와 이야기 그리고 라이브 연주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당신의 밤과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이상엽 아나운서를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4967번 쓰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또 당밤 시그널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694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보사 바로크 이 곡은 소웨토 스트링 콰르테트의 연주고요. 이어서 샤를 트레네가 노래하는 라메르 바다 그리고 빌 더글라스의 힘까지 세 곡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밤 10시 KBS 클래식 FM의 프로그램 당신의 밤과 음악의 시그널 음악으로 아주 친숙한 곡이죠. 빌 더글라스의 힘. 앞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뒤에 또 한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샬르 트레네의 샹송 라멜 바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데이브 그루신의 보사 바로크를 소웨토 현악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현악사중주에 더해서 베이스와 플루트 그리고 건반도 추가된 연주였습니다. 휘닉스파크와 개천 클래식 축제 객실 패키지 그 선물 받으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사연이 저는 고향 서울을 떠나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폐 아들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언어적 표현으로 소통의 물꼬를 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홀로 되신 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가서 저 역시 음악으로 치유받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어제부터 정성스러운 신청의 사연 보내주신 3857번 쓰시는 분께 오늘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께는 피닉스파크 측에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잘 예약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마지막 한 분께 드릴 선물이 남아있으니까요. 어제 오늘 실망하신 분들도 내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는 쿠바의 싱어송라이터죠. 파블로 밀라네스의 노래 요란다 전해드립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타자로 꼽히는 인물 중에 피트 로즈 선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선수이기도 하죠. 그에게는 찰리 허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허슬이라는 단어는 스포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격렬하게 전력 질주를 하거나 투지를 불태우는 행위를 뜻한다고 하죠. 야구로 치면 땅볼을 치고도 살기 위해 전력을 다해 뛰는 것, 관중석으로 떨어지는 공을 잡기 위해 펜스에 부딪히며 몸을 던지는 것처럼 악착같이 투혼을 발휘하는 플레이를 허슬 플레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피트 로즈의 별명이었던 찰리 허슬은 직역하자면 독종처럼 전력 질주하는 찰리라는 뜻입니다. 고작 볼넷을 얻어놓고 왜 저렇게 미련하고 유난스럽게 뛰냐며 그의 행동을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죠. 하지만 피트 로즈는 그를 비하하듯 붙여준 별명을 최고의 별명으로 바꾸어 놓았고 평생 그런 태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찰리 허슬은 그의 태도와 투혼을 상징하는 일종의 서명 같은 것이 됐죠. 그저 볼넷 하나를 얻어내서 1루까지 걸어가도 될 때 미친 듯이 1루를 향해 전력 질주하던 그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어이없는 행동이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겁니다. 물론 피트 로즈는 모든 순간에 전력 질주했던 후유증을

싶기도 했습니다. 명예로운 별명과 성적에 스스로 흠집을 만들었죠. 하지만 경기장에선 한순간도 나태하고 적당히 걷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는 그의 진심만큼은 찰리 허슬이라는 그의 별명과 함께 기억해두고 싶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은 좋은 권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타협의 언어가 될 수도 있겠죠. 피트 로즈가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최선은 자신의 노력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할 순간에도 전력을 다하는 진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금 쉬어갈 줄 알았다면 그의 마침표가 더 훌륭했을 텐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것이 너무 과해서 자신을 해치는 것만 아니라면 요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멋진 일입니다. 또 증권가에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때론 천천히 걷거나 쉬어가는 것이 전력질주만큼이나 의미 있는 노력이라는 것도 기억해두고 싶습니다.

미국의 야구선수 피트로즈의 이야기와 함께 전력질주에 대해서 생각해본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아디에무스의 곡이었는데요. 칸투스, Song of the Spirit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오늘 끝곡은 르네 듀페레의 곡 그리고 엘리즈 벨레의 목소리 파시오네입니다.

르네 듀페르의 파시오네, 열정, 앨리스 벨레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는 서울예술의 전당으로부터 KBS 교향악단 제826회 정기연주회가 중계방송됩니다. 요엘 레비의 지휘, 이혁과 이효의 피아노 협연으로 블랑크와 말러가 연주되니까요. 이어서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실황특집 중계방송 진행을 맡은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KBS 교향악단의 제826회 정기연주의 공연 실황을 전국에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오늘 음악회 지휘는 KBS 교향악단의 개관지휘자 요엘 레비가 맡았습니다. 요엘 레비는 KBS 교향악단 음악감독 재임 시절에 말러의 교향곡 연주 시리즈를 선보인 적이 있죠. 그 당시 가장 호평을 받았던 말러 교향곡 6번을 오늘 공연 후반부에 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에서는 최근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형제 피아니스트 이혁 그리고 이효가 출연해서 오늘 음악회 첫 곡으로 프란시스 뿔렁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합주곡을 연주합니다. 네, 지금 오늘 공연 백원 악장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플로린 일리에스쿠가 입장을 했는데요. 플로린 일리에스쿠는 지금 현재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오늘 공연에서 객원악장으로 음악회를 리드하게 됩니다. 잠시 후 감상하실 뿔렁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이 작품은 1932년에 작곡이 됐는데요. 뿔렁 음악 특유의 경쾌함, 우아함, 그리고 재치가 공존하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폴리냑 공작 부인의 의뢰로 작곡된 곡인데요. 폴리냑 공작 부인은 여러 음악가들을 초대한 음악살롱을 운영해서 유명해진 인물이죠. 잠시 후 들으실 뿔렁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2악장 라르게토, 그리고 3악장은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형제의 피아니스트 이혁과 이효의 연주라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혁, 이효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뿔렁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를 이혁과 이효의 피아노 연주,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프란시스 뿔렁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마노 트로포,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까지 전악장 피아노 연주의 2혁과 2효였습니다. 그리고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중계방송 듣고 계신데요. 네, 앙콜 연주 있겠습니다.
1: 파스만의 눈송이 모은 곡 피날레입니다.

피아니스트 이혁과 이효가 선보인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네, 들으신 곡은 소련의 재즈 3부자이면서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스파스만의 눈송이 모은 곡 가운데 피날레였습니다. 네, 그 클래식이면서 또한 스윙, 라틴, 그 재즈의 감성을 더한 이 곡이 현재 피아니스트 이혁과 이효 참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앙콜 연주 들려줬습니다. 오늘날 피아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듀오 피아니스트 이효, 이혁. 두 연주자 모두 참 탁월한 솔로이스트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연주하니까 불꽃 튀는 듯한 멋진 연주 들려줬습니다. 이혁과 이효는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쿨 3라운드에 동반 진출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죠. 이혁, 형이 이제 이혁인데 2000년 서울 태생이고요. 2022년 파리 롱티보 국제 피아노 콩쿨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클라시카지는 이혁의 연주에 대해서 눈부신 기교와 타고난 극적 감각을 지닌 태양 같은 피아니스트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고 계신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의 전반부 연주가 모두 끝났고요. 쉬는 시간 동안 음반 들으시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2번 작품 번호 36 D장조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몰토 알레그로 콘브리오를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2번 작품 번호 36 D장조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몰토 알레그로 콘브리오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KBS 교향악단의 제826회 정기연주의 공연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쉬는 시간 동안 음반곡 한 곡 들어보셨고요. 이제 잠시 후 공연 2부에서는 요엘 레비의 지휘로 마흘러의 교향곡 6번이 연주됩니다. 이번 공연 지휘를 맡은 요엘 레비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KBS 교향악단의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약을 했었죠. 상당히 방대한 레퍼토리와 열정적인 무대로 한국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또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KBS 교향악단과 함께한 말러 교향곡 9번 실황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감독 재임 시절에 말러 교향곡을 KBS 교향악단과 여러 차례 무대에 올렸는데 말러 교향곡 6번도 연주를 한 적이 있었죠. 코로나 발생 직전인 그 2019년 10월에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에서 요엘 레비와 KBS 교향악단이 마흘러 교향곡 6번을 연주했는데 그 당시 아주 훌륭한 연주, 치밀한 구성력과 극적인 긴장감을 자아낸 연주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나서 요엘 레비와 KBS 교향악단이 다시 한번 마흘러 교향곡 6번을 연주하게 되는데 그동안 더욱 원숙해진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감상하실 구스타프 마흘러의 교향곡 6번은 비극적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교향곡입니다. 이 교향곡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긴데요. 80분이 넘는 곡인데 1악장 처음에 연주가 마치 행진곡 같습니다. 비극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듯한 행진곡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4악장에서 이제 A단조의 좀 비극적인 그런 화음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이 말러가 이 곡을 작곡하던 1904년 그 당시 말러는 지휘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극을 예견하는 듯한 이런 곡을 쓴 데 대해서 이 말러의 부인 알마는 그의 회상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향곡 6번은 가장 개인적인 작품이고 예언적인 작품이다. 그는 6번 교향곡에서 그의 인생을 음악적으로 예견했다. 그리고 또한 운명으로부터 세 번의 타격을 받았고 세 번째 타격은 그를 쓰러뜨렸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실제로 이 교향곡 6번을 쓰고 나서 3년 뒤에 세 가지 비극을 겪게 되죠. 장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빈 국립 오페라 극장 감독 사임을 하게 되고 또 심장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은 비극을 예견한 그런 예언적인 작품이 아닌가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가 없겠죠. 다만 이 곡을 음악적으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작품이면서 비극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상당히 잘 갖추어진 형식을 통해서 그 비극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마치 좀 희랍 비극을 연상시키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러는 교향곡 6번을 여러 차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판본이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이 교향곡 전체 4악장 구성이 중간 악장 순서를 이제 지휘자의 재량에 따라 바꾸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1악장이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마논 트로포 2악장이 스케르초 악장으로 연주가 됩니다. 2악장이 스케르초고요. 3악장 안단테 모데라토 그리고 마지막 4악장 피날레 연주됩니다. 네, 지휘자 요엘 레비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구스타프 마흘러의 교향곡 6번 A단조 비극적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도스토프 마흘러의 교향곡 한곡 제6번 A단조 일명 비극적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1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마논 트로포에 이어서 2악장이 스케르초로 연주됐고요. 3악장 안단테 모데라토 그리고 마지막 4악장 피날레까지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KBS 교향악단의 제826회 정기연주회 실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비극적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마흘러의 교향곡 6번 마지막 A단조의 코드가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지금

0: 지휘자 요엘 레비 무대로 나와서 솔로 파트를 연주한 단원들을 차례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연주 참 일사불란한 연주였고 또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자아내는 다채로운 소리의 만화경을 잘 표현해낸 공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보내드린 KBS 교향악단의 제826회 정기연주회 중계방송과 함께하셨습니다. 프로듀서 하석필, 엔지니어 오종혁, 박송학, 황수호, 박기용, 진행의 최윤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시각은 10시 9분입니다. KBS 클래식 FM.

5년은 훌쩍 넘었고 10년에는 조금 모자른 시간, 8년입니다. 한 사람의 세포가 모두 바뀌는데 7년이라고 하니 돌아보면 첫 방송을 하던 저는 분명 몸도 그리고 마음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음계로 치면 도에서 다음 도까지 8개의 음자리를 지나듯 같은 이름의 자리, 같은 이름의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도 들려드리는 사람도 무언가 달라진 8년이라는 시간 넘어 2026년 5월 28일에 도착했습니다. 음악이라는 모닥불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하루 동안 차갑게 식은 마음을 덮여왔던 각기 다른 자리에서 2920번의 밤을 함께 나눈 여러분께 고마움과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함께 들었던 수천 수만 곡의 음악과 그 음악 사이에 차곡차곡 갈피로 남은 우리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행 8주년 특집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The Watch of Whispers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마이클 호페의 음악이었죠. 팀 휘터의 훈련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여러분 지금 보라, 보라라는 말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이 방송에 앞서서 뭐 요요마, 안네소피부터 힐러리안 등 이 음악계의 어마어마한 분들, 그리고 전 세계 정재계에서 축전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EU 의장께서 유럽 각 나라의 이 국악을, 뭐 예를 들면 모차르트는 독일의 국악이죠. 예, 국악을 한국에 알려줘서 고맙다. K-클래식도 기대하겠다. 뭐 이런 또 축전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인근에 계신 분들은 현재 경찰 추산 10만 명 정도가 이 당신의 방과 음악 이 진행 8주년 특집을 위해서 운집 중입니다. 근처 지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올라가는 이 게시판, 콩 게시판을 참 이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2배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이지만 KBS 클래식 FM 공식 계정 유튜브로 오시면 방송과 청취 그리고 시청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집 방송 관계로 밤의 한 페이지 코너는 하루 쉬겠습니다. 8주년이라는 기념이 오늘의 한 페이지죠. 사연들이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김연화 씨, 미안합니다. 목소리만 잘생기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협디 얼굴에도 좀 취해보겠습니다. 8주년 축하드리면서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3649번 당밤 이상엽님 축하합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 잘 들으려고 저녁 먹고 커피를 두 잔이나 일부러 마시고 기다렸습니다. 보통 저희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우리 3649번도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꼭 12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명근 씨와 아나운서 신윤주님 KBS 음악실 진행 시절 특별 출연하셨던 이후로 보이는 라디오의 협디님을 화면으로 만날 수 있어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저도 뭐 주말에 TV 뉴스를 하지만 또 뉴스 카메라와는 삼은 느낌이 다르군요. 1031번 당번 8주년 축하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팬이 돼서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중2가 되는 시간 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협디님과 당밤 인트로 음악을 특히 사랑하는 애청자 허동주입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히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하루 중 가장 힐링되는 시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또 심세희 씨는 당신의 방과 음악 진행하신 지 8주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생방송 보라를 보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감개무량합니다. 더없이 기쁘고 행복한 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라 진행해 주신 선물 감사히 잘 보고 잘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또 제가 보라를 하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사연 주고 계시고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다양한 게스트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분들로 모셨습니다. 먼저 이분입니다. 그동안 오늘 특집 예고해드리면서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고 기대하던 분 음악 한 곡 듣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밤 진행 8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돈 크레머를 비롯한 유명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23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2003년 7월 22일 스위스 베르비의 음악축제 10주년 실황 음원 중에서 해피 버스데이 변주곡 전해드립니다. 기돈 크레머 외에 여러 연주자들을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클래식 FM에서 제 목소리가 나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네요. KBS 이라디오 음악이 좋은 방송, 예, 이상호의 드림팝. 예,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이상호입니다. 아, 클래식 FM에 제 목소리가 나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잦아드네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게 채널 때문에 그런가요? 이상협 아나운서의, 예, 당신의 밤과 음악 8주년, 예, 정말 진심으로, 예, 축하합니다. 예, 상협이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예, 상협이 형이 은근히 끈질긴 데가 있어요. 이게 집념이 강하고요. 예, 아주 그냥 한번 뭘 이렇게 물면 놓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밤과 음악도 이렇게 오랜 시간, 2018년 5월 28일, 예, 그날을 저도 잊지를 못하는데, 저도 8주년이 됐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저도 좀 축하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종종 그 이상엽 아나운서와 이상호 아나운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혹시 가족의 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나운서가 된 것 아니냐,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뭐 농담으로 하시겠죠. 예, 일단 이상, 예, 여기까지가 이름이 좀 같고, 그런데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 또 비슷하다는 분들 많으셔서, 저도 처음에는 상엽이 형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이 다릅니다. 예, 이상엽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일단 고급지고요. 예, 세련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예, 공영방송의 대표 목소리죠. 예,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 드림팝 듣고 나셔서 당신의 밤과 음악으로 이렇게 가신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진짜. 예. 다른 프로그램 가지 않으시고 제가 아나운서실에서 가장, 예,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상엽 아나운서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들으신다고 하니까, 예,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엽 아나운서 8주년,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처럼 정말 진지하면서도 허를 찌르는 농담으로, 예, 방송의 재미를 더해주시고, 정말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아나운서로서의 그 품위, 예, 품위를 좀 지켜주시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호의 드림팝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Dream Pop 8주년 축하합니다. 이상호 아나운서. 저희 패키지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Dream Pop 듣고 당신의 밤과 음악으로 건너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축하 서프라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망이네요. 네.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상호 아나운서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그래도 뭔가 정말 놀랄만한 그런 축하 멘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호 아나운서 참 재주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축하하고 또 앞으로도 방송 잘해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유튜브 보시면 사진이 지금 사라졌네요. 아까는 있었는데 그 캐대원을 패러디한, AI로 만든 아주 조악한 그런, 네, 합성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다시 보이네요. 네, 다시 봐도 참 조악하네요. 여러분이 그 색동저고리 입는 모습 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색동저고리를 빌릴만한 그런 저희가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 커피 쿠폰도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요즘 첨단 어떤 AI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사진을 올려봤는데, 연지곤지 어떻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흡족합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셔서, 지금 한 1,500개 정도 지금 서버실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송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서버가 지금 너무 뜨겁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또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수진 씨, 라디오 청취율 조사 다시 해야 할 듯. 너무 청취가 많네요 하셨는데 저희 청취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흡족합니다 저는. 저희 사진 관련돼서 또 몇 분이 반응을 남겨주셨습니다. 김효준 씨는 협디가 우리 점퀘 봐줄 태세. 그렇습니다. 그 사진이 조금 뭔가 이 역수를 할 것만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었죠. 7585번 어머 가슴 모습이 주지훈빛 나는데요. 닮았다는 얘기 안 들으셨는지 하셨는데 한 20년 전에 이 궁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랑 좀 비슷한 그런 배우가 TV에 나오고 있다더라. 너도 빨리 유명해지렴. 이현희 씨는 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막 10만 명이 DJ님이 진행하는 야외 부스에 온다는 줄 하셨는데 저 주말에 뉴스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지금 10만 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이 당신의 밤과 음악을 연호하면서 밖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안종호 PD가 전해주셨습니다. 클래식 FM의 새로운 부장이죠. 김경정 우리 부장님. 늘 멋진 목소리지만 생방송이라 그런지 오늘따라 더 끝내주는 목소리십니다. 협디 8주년 축하 또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나만한 그런 또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0년 갑시다 하셨는데

0: 또 무리수까지 두셨네요. 아무튼 앞으로 이 부장 생활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예고해드린 대로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모시기 힘들었던 바로 그분. 그 출연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희망사 사연들, 희망사항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483번 깜짝 게스트, 이제 후회만 남은 이재후 아나운서님 나오신다는 것에 500원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희 물가 상승률을 좀 고려해서 좀 인상해서 거셔야 되겠습니다. 500원 너무 약합니다. 김효진 씨는 이재훈님 나오시면 대박인데요. 클래식 FM의 톰과 제리 이재훈님 강추하셨고요. 또 김수미 씨께서는 이재후 아나운서랑 같이 나오셔요. 아침에 일하는 분인데 이 시간에 같이 나오시라는 게 참 좀 미안하기도 하고 무리수기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셨습니다. 이재훈 아나운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0: 아, 내일도 생방송 있으시죠?
1: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이재훈입니다. 네. 할 때 네. 제떨이 제자를 쓰는 이재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0: 아, 제떨이 제자?
1: 네. 네. 아니, 그 제 이름을 그 백제할 때 그 제자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계셔서.
0: 저는 이상 엽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협을 소개할 때 협주곡이나 협잡군 할 때 협이다라고 협동조합할 때 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협잡이 어울리긴 하네요.
0: 예,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예,
1: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출발 FM과 함께 진행하는 제떨이 제자 쓰는 이재훈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재훈 아나운서가 참 오랜만입니다. 그 근래 좋은 데 다녀오셨죠? 처음에.
1: 네네. 제주도, 어떠셨어요?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0: 네네.
1: 이상엽 씨 방송 많이 들었어요.
0: 아, 내려가서?
1: 예.
0: 공부 많이 하셨겠네. 네.
1: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예. 반면교사.
0: 아, 반면교사.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진행하신 지 6년 되셨나요?
1: 6년 넘어.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네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네. 1월, 지금 이제 6월 돼가니까.
0: 방송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상토벤으로 제가 네.
1: 그랬었죠.
0: 피해자가 예. 돼서 예. 네. 그 하여간 청취율 고양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1: 그 뒤로
0: 정말 뭐 승승장구하셨잖아요.
1: 그 뒤로 이제 고전했죠.
0: 아, 고전하셨습니까?
1: 고생해서.
0: 고전을 하는데 매번 1위인가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이후에 바닥을 찍었고.
0: 아, 바닥을?
1: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했죠.
0: 예. 그 찍은 바닥이 저희 뭐 청취율 네. 한 두 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근래는 좀 달라졌지만. 청취율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저희 청취율 비하 발언을 좀 종종 하셨다.
1: 제가요?
0: 그래서, 네. 그래서 당신의 방과 음악 이 게시판에 이 출발에 이 좀 첩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셨어요.
1: 그
0: 청취율에 대한 조금 어깨가 많이 올라간 듯한 그런 모습이
1: 아니에요.
0: 보기 좋지 않았다.
1: 네. 당신의 밤과 음악이 예전에 청취율 0%를 그 기록한
0: 그렇습니다.
1: 적이 있습니다.
0: 0% 기록했죠. 네.
1: 예전
0: 그래서 저희 그 청취자분들 별명이 유령입니다.
1: 아, 네. 그래서 0.
0: 아니, 청취율이 0이면 듣는 네. 나는 유령이냐?
1: 아하. 네. 그렇기도 하겠네요.
0: 네.
1: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 살았었는데
0: 네.
1: 수학 여행을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0: 네.
1: 이제 한 동네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의 그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너는 수학 여행을 가지 못한다. 대신 기차역까지 가서 기차만 보고 와라.
0: 그 슬픈 얘기를 그 축하하는 자리에.
1: 그래서 네. 제가 당신의 밤과 음악이 네. 그 친구 같아서 차마 그 친구의 손을 놓지 못하고 저는 기차에 탔지만 계속 뒤돌아보게 하는 그 마음. 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0: 그 마음을 뭐 거의 시를 쓰고 앉아
1: 얕잡아봤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제가 좀 서운합니다.
0: 아, 뭐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아무튼 청취자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셔서
1: 네.
0: 줄곧 1위를 계속 하고 계시죠.
1: 아니, 그런 네. 얘기하지
0: 뭐 이런
1: 마세요.
0: 인기를 아니, 그런 처음 얘기하지 누리시는 마세요. 거 아닌가요?
1: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0: 아니, 개인적으로 처음 누리시는 거잖아요.
1: 아니, 그 자꾸
0: 크게 인기가 없었는데 사실은 네. 이 라디오 하면서 정말 갑자기 팬들도 많이 생기고 알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1: 제가 2006년인가 네. 그 중계방송에 있었는데 7년? 2007년?
0: 네.
1: 시청률 48% 한 적도 있어요. 아시안컵에서 승부차, 그 축구, 한일전, 승부차기까지. 그 당시 48%였어요. 네. 시청률이.
0: 본인이에서 그 시청률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1: 아니죠.
0: 네. 겸손하십니다, 역시.
1: 아유.
0: 네. 저 배울 점이 참 많은 우리 이재원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1: 그렇긴 합니다.
0: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텐데요.
1: 네.
0: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모시기 어려운 분이면서
1: 진짜?
0: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이재원 아나운서는 제가 어떤 악기 좋아하는지 아시죠?
1: 트럼펫.
0: 아, 저기 가야금 이런 거 해주셨어야지 재밌죠. 그러니까.
1: 아, 생각나는 게 트럼펫.
0: 이번 기회에 좀 배우실 거예요. 가야금
1: 해금,
0: 검은 거.
1: 해금 좋아하시죠?
0: 아쟁 같은 거.
1: 검은 고.
0: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밌는 건데.
1: 그러니까.
0: 아유. 제가 현악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 부부젤라.
0: 현악기 중에서. 부부젤라. 아, 부부젤라. 좋네요. 네, 이 밤에. 기타를 뭐 그래도 조금
1: 잘 치시죠.
0: 아예 잘 치진 않고요. 그 정말 좋아하는 악기인데 저를 위해서 나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 정말 설렙니다. 아까 만났을 때도 너무 설렜었는데 우리 기타리스트 조대현 씨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와.
0: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뭐 사실 소개가 근래는 거의 필요가 없는데 2017년에 스페인 왕립음악원 수석 졸업하셨고요.
1: 와.
0: 그리고 요거 하나로 그냥 종결입니다. 2023년도에 56회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이라는 얘기죠. 네, 잘 아시죠?
1: 아니, 저희 출발 FM과 함께해서 또 그
0: 클래식 좋아하시죠? 이제
1: 아, 그 아픈 데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십니까? 아, 진짜 출발 FM과 함께해서도 우리 그 조대현님.
0: 네, 그 음악 많이
1: 자주. 아, 그럼요. 예, 네. 자주. 그 틀고 있습니다.
0: 요즘 아까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네, 나와 주실까 싶었는데 저희 또 안종호 PD가 섭외력을 발휘해서
1: 그러니까요.
0: 모셨습니다.
1: 대단합니다.
0: 오늘 또 엄청난 그런 연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 사실은 내일 일본 공연이시죠?
2: 네, 맞아요.
0: 네네네네. 네. 아주 아침 일찍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밤에 나와 주셨습니다.
1: 와.
0: 네, 그래서 또 더더욱 네, 감사드립니다.
2: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마 고등학생 때쯤일 거예요. 아, 네, 고등학생 때쯤에
0: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 네,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0: 네네.
2: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유튜브 이런 게 없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때는 네. 뭐 차가 아니면은 뭐
2: 그렇죠.
0: 네.
2: 그때 제가 음악 풍경이라는 프로 아마 아시는
0: 분 계시죠? 아, 음악 풍경. 네. 제가 그 너무나 사랑하는 프로그램. 예,
2: 그 프로에서 이상엽
0: 아나운서님을
2: 들었었습니다.
0: 사실 많은 분들이 당신의 방과 막 진행했던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데
2: 저한테는 음악 풍경 이상엽님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0: 네.
2: 오늘 팬으로서
0: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음악 풍경을 기억해 주신 그런 팬분들이 계시면 너무 반갑거든요.
2: 네.
0: 근데 이게 뭐 팬을 떠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조대현 기타리스트가 음악 풍경을 들으셨다니.
2: 아, 네. 저도 그 현악기의 그 현자가 아니라 연날리기 연자가.
0: 아, 죄송해요. 이게 저희 이름이 좀 작은, 아, 좀 문제가 좀 있는 이름들입니다. 앞으로 좀 개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1: 조대현님이 아니라.
0: 아, 예, 죄송합니다. 예.
1: 조대현.
0: 네, 네. 그렇죠. 그 예전에 사장님 이름하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저희.
1: 네.
0: 네. 저희 뭐 지금. 시간이 벌써 41분이나 지났습니다.
1: 아이고.
0: 음악을 뭐 들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정통 음악 프로그램인데 네, 거의 지금 말로 한 41분을 진행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진행 8주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드리면 저희 콩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뭐 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도 늘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공식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타를 들고 나와주셨는데 일단 우리 기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음악을 한 곡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기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사람 크기에 사람 목소리 정도 음량에 사람 음역대의 악기입니다. 뭐 악기라고 하기엔 저한테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작은 스튜디오에 지금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데 기타도 네. 들고 왔습니다.
0: 그래서 오늘 들려주실 첫 곡은 어떤 음악일까요?
2: 아, 첫 곡은 하이든 현악 사중주.
0: 아, 현악 사중주를 기타 한 대로 편곡하신.
2: 네. 네. 그 현악 사중주 곡 중에 2악장의 느린 악장의 라르구아사이를 기타로 편곡된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0: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G단주 기사 작품 74의 3중에서 말씀하신 2악장 라르구아사이 교대 연애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숨을 모시겠네. 오페라 글라스를 거꾸로 보는 오케스트라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기타.
1: 뭐라고요?
0: 기타. 오페라 글라스. 그러니까 예. 그 망원경을 거꾸로 보면 이렇게 예. 작게 보이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렇게 보는 오케스트라다. 아주 작은 오케스트라.
1: 아. 예.
0: 그 문해력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기타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현악사중주를 편곡하신 거잖아요. 완벽하게 꽉 차 있는 그런
2: 제가 느낌. 편곡했다기보다는 타레가가 네. 편곡한 것인데.
0: 아, 타레가 선생님께서 편곡을 하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편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2: 기타가 옛날에는 네. 이제 그냥 대중 악기잖아요. 그냥 네네. 어떤 가요의 반주의 느낌이다가 네. 타레가 이후부터 이제 클래식 음악들을 네. 편곡하면서 네. 아까 얘기하신 정통 클래식 방송에 어울리게.
0: 네. 아, 훌륭하신데. 저희 그 기타 배울 때 예전에 타레가 교본 이런 거. 처음에 어떤 걸로 배우셨나요?
2: 저는 네. 기억도 안 나네요. 뭐 엄청.
0: 아, 뭐 엄청난 걸로 배우셨겠죠. 타레가 이 교본 뭐 이런 거 말고. 아,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진희 씨께서 봄밤의 기타라니 달달하라 하셨고 김선희 씨 이늦은 밤에 라이브 연주라니요 조대현님 감동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숙경 씨는 생방의 묘미 스튜디오의 공기 흐름까지 전달되는 게 LP 음반을 듣고 있는 듯하네요 하셨고요. 김은희 씨께서 이 밤에 울려 퍼지는 대현님의 기타 선율 진짜 너무 황홀합니다 하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제 얘기는 없나요?
0: 아 얘기요?
1: 아니요.
0: 아침 방송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뼈난 얘기 아, 적어주신 분들이 그럼, 좀 계시고요. 예.
1: 회사에서 자야죠. 자고서 해야죠.
0: 네네네.
1: 근데 현악사중주를 이렇게 그 이 한 명이 독주 악기로 바꾸어 놓은 거잖아요.
0: 네. 타레가가. 네.
1: 그러니까 와, 네.
0: 그러니까 할 말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아는 척 좀 하고 싶었는데.
0: 아, 그러니까 이, 아, 정말 그 이 현장에서 듣는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치면서 기타의 또 울림을 느끼는 것 그리고 바로 앞에서 또 그 공기 안에서. 기타를 느끼는
1: 현악사중주가 네 명이서 대화하는 뭐 이런 느낌의 연주인데
0: 네.
1: 기타 독주로 들으니까 한 명인데 그 네 개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네 네 색깔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렇죠. 같아서 대단히
0: 정말 좋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자, 8주년 축하 또 청취자 전화 연결도 해놓으셨어요. 오늘 뭐 다양하게 참 안정호 PD가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1: 네.
0: 네, 어떤 청취자분이신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종암동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0: 이 목소리가 뭔가 익숙하고 예사롭지 않고 또 하필 종암동이라면 저희 그 친부가 사시는 곳인데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본인은 KBS에 1961년에 입사해서 97년까지 36년 동안 아나운서 야구 캐스터 민속실용 캐스터로 일하다 나왔습니다.
0: 네.
1: 아유, 우리 실장님이시네.
3: 이상혁 아나운서의 방송은 거의 매일 듣습니다.
0: 아, 그 방송이 이유는, 좀 어떻습니까?
3: 이유는
0: 네.
3: 특히 그 오프닝의 글과
0: 아 김경미 작가의 오프닝 네
3: 네 그 전에는 그냥 공명만 소개할 때가 또 많이 있었거든요.
0: 네.
3: 근데 요즘에는 오프닝의 글뿐만 아니라 음악 중간 중간에 또 그 글들이 좋더라고요.
0: 그거 제가 네. 하는 멘트입니다. 네.
3: 네, 그 멘트가 좋아서 습니다. 이 작가분이 네.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0: 아유 예, 그럼요. 저희 대단한 작가님이십니다.
3: 지금 네. 이상엽 아나운서가 살아나 모터나
0: 네.
3: 모니터 때문에 매일 듣습니다.
0: 네, 살아나 모터나
3: 네. 네,
0: 잘 하고 있는 건가요?
1: 듣고 계시는.
0: 네, 네. 저희 이 자리에 지금 그 이재호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 예전에 그 기억하시죠? 복구하는 복집에서
3: 네,
0: 모 복집에서
3: 점심을 먹었는데
0: 네.
3: 그 값을 내고 간 사람
0: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
3: 연동보 복집이라고 있었는데
0: 네, 그 이재호 아나운서를 그때부터 제가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3: 이재호 네. 그러면 그 생각밖에 안 나.
1: 아유 건강하시죠 네. 실장님 저 20
3: 네.
1: 오랜만이에요. 예, 24기 이재우입니다. 아유.
0: 네, 이재우 아나운서도 아침에 클래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네. 아,
1: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지금 전화 연결을 네. 이렇게 하셔서.
0: 같이 생활을 네. 하셨었나요?
1: 1년.
0: 1년.
1: 예, 예. 아. 그러니까 디졸브 됐어요. 네. 예, 입사하고 네. 이제 퇴임하시면서.
0: 네.
3: 네.
1: 아유, 건강하시니까 다행입니다.
0: 네. 다음에는 꼭 그 네, 식대를 그 선배님께서 내주시는 걸로. 대 선배님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3: 아,
0: 그 지금 통화 중에 네. 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반응을 보여 주셨습니다. 네이클로버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하셨는데 예전에 네이클로버로 10대 가수상 받으셨죠? 네.
3: 아, 신인 가수상.
0: 신인 가수상. 네.
3: 아, 신인 가수상.
1: 와. 네.
3: 그 옛날에는 연말에 아나운서 온 퍼레이드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0: 네.
3: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한 시간짜리 특집 부르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뒤쪽에서 하거든요.
0: 뒤쪽에서
3: 하잖아요. 제가 좀 뒤쪽에서 하는 편이었는데
0: 네.
3: 그 당시에 그 백분이라고 하는 미국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의 명곡이 I'll Be Home이 있어요.
0: 네.
3: 그 I'll Be Home을 이제 불렀더니 당시 임태근 아나운서 계장님이 미스터리 한번 취업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취업한 것이 네이클로버였고 그것이 그냥 그해 신인 네. 가수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0: 아나운서가 영어로 된 노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MBC 드라마 주제가를 부르셔서 그 무리를 일으켜서 네, 감사실에 올라가셨다는
3: MBC가 저 인사동에 있을 때입니다.
0: 네.
3: 그때 가서 불렀는데 몰랐었죠 아나운서들은.
0: 네.
3: MBC 아나운서들도 몰랐고.
0: 아 그렇군요. 지금도 할 수 없는 네. 아무튼 또 김상희 씨께서는 너무 특별한 방송 있네요. 오늘 특히 하셨고 홍경순 씨께서 저 이름에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규 황 아나운서님이라고 하셨는데 이규 그러니까 항아리 할 때 항입니다. 개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내가 이항복 네. 있죠? 이항복.
0: 네.
3: 오성
0: 이항복. 네. 네. 오성과
3: 항복. 우리가 경주시기 때문에
0: 네.
3: 할아버지가 이제 규자는 헐규자라고 흑도돌.
1: 네.
3: 그건 항렬이고
0: 네.
3: 이시지공에서 그 이항복 선생을 존경했던 모양의 할아버지가.
0: 네, 알겠습니다.
3: 그래서 항 잘 집어넣으셨습니다.
0: 네. 3293번께서는 목소리 참 좋으셔요. 상류바나님 아버님.
3: 와. 아니 요새 감기가 네. 들어서 아주 걱정을 했어요. 오늘 나온다 그래서.
0: 아유, 괜찮으십니다. 원래 평소에
3: 괜찮으세요?
0: 더 좋으시지만. 네네.
3: 이런 제가, 목소리가 아닌데.
0: 그 목소리를 물려받아서 참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이상해 바라보면 네, 어디에서 탁 올라온 게 아니네요. 이게 다 이렇게.
3: 그런데 이제 예. 그 여담으로 내년이 한국 방송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1: 예.
0: 네.
3: 아마 그 부자 아나운서가 더구나 생방송을 한 예는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네.
3: 우리는 부자 아나운서는 아닙니다. 돈은
0: 부자 아나운서가
3: 많아요.
0: 되고 싶지만
3: 부자 아나운서는 아니고 그냥 네. 부자 아나운서인데
1: 장단음을 또
3: 네. 네. 부자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 아나운서지.
0: 네. 네. 아유 아무튼 애청 부탁드리고
3: 이런 일은 한 네. 번도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0: 네. 네.

0: 네,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네, 들었습니다.
1: 카세트 테이프. 베스트 앨범 테이프를 내가 선물했었어요.
0: 아, 아 기억납니다.
1: 이 노래를 들으면은 어린 시절 이상의 아나운서가 눈에 떠오르고,
2: 아이고.
1: 이 복사체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 곡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전화로 출연해 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그것은 네. 저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는데, 공명이 힘든 게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마스카니 작곡인 까발렐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였습니다. 이런 경우.
0: 네.
1: 그러니까 어쩌다가 나오는 공명이라든가 공명 발음이 힘든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해 주셨으면 그게 부탁드립니다.
0: 요즘 청취율이 오르면서 그 속도도 좀 많이 제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를 들어서 뭐 오솔레미오 이건 네. 뭐 더듬을 수도 없죠.
0: 네.
1: 그런데 처음 나오는 작곡가와 공명이 나올 때는 유심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4번 세기를 방송을 해도
1: 여기 모니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0: 아버지 앞에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부모 자식이 네 그런 관계인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앞으로도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2: 실장님 더 건강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 청취자 애청곡 문 리버 듣겠습니다. 앤드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문 리버 청취자 신청곡 네 함께했습니다. 신소영 씨는 아 뭔가 찡하고 눈물 날 것 같아요 하셨고요. 강유진 씨는 문 리버 멋지고 가슴 뭉클해요. 최은진 씨 아버님도 너무 멋지십니다. 김미영 씨는 이규영 아나운서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김은희 씨는 이 밤 세 분 한 화면에 보면서 문 리버 들으니 달 위에 앉아 있는 듯해요 하셨고요.

0: 4291번께서 이규영 아나운서님, 지효로 꽉 찬 상엽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계셔 주십시오 하셨고요. 또 김태현 씨도 택시 기사십니다. 지금 피크타임이지만 도저히 라디오로 만족이 안 돼서 차 세우고 콩으로 시청합니다. 이상엽님 우월한 유전자 소유주님이셨군요. 부자가 부자 되세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덕담 많이 해주시고 또 8주년 축하해 주시고.
1: 아, 좋으시겠어요. 네.
0: 아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더 놀라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네. 저는 과연 누구를 네. 연결할까 얘기를 못 들었었거든요. 네.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비밀이라고 그래서 네. 누굴까? 배창복 아나운서인가?
0: 그러면 놀라지 않죠. 놀리죠.
1: 네, 네. 그래서 약간 너무 뻔할 것 같은데 싶었는데 와.
0: 그러니까 사실 축하 멘트가 이상호 아나운서여서
1: 처음에 약간 사실 좀 김이 샜거든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예 뭐 연결도 뭐.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 방송 인생이었던 약간 위기를 살짝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감동이었어요.
0: 네. 자, 우리 또 우리 조 기타리스트님의 멋진 연주를 들어야 되겠죠. 이번 곡은 또 편곡이 필요한 네, 그런 그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칼라티의 음악 준비하셨죠?
2: 네, 원래는 네. 건반악기. 네네. 스칼라티는 바로크니까요. 네네. 건반악기인데 아까도 뭐 여행 좋아하시고 스페인에서 평생 살았던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0: 네.
2: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스페인이 이제 엄청 그 남미에서 많은 금을 가져와서 여유로웠잖아요.
0: 그럼요.
2: 그래서 자체 음악가들 개발 안 하고 네. 외국에서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네. 오케리니도 데려오고 네.
0: 용병 음악가들을 네.
2: 마치 레알 마드리드처럼 네. 네. 용병들을 이제 계속 영입을 했는데 그때 네. 스칼라티가 그 왕정에서 네. 건반 교수 선생님이었어요. 네.
0: 저희가 사실 하프시코드 연주로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 곡은. 근데 기타로 편곡이 되면 어떤 느낌일지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유지원 아나운서입니다. 이상엽 아나운서의 당신의 밤과 음악이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매혹적인 협디의 목소리를 들은 지 8년. 저도 정말 똑같은 이 시간에 매일매일 밤그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0시부터 12시까지 정확히 겹치는 동시간대 라이벌 프로그램이 바로 당밤입니다. 제가 라이벌 채널 진행자로서 항상 협디를 견제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디 마성의 매력의 큰 장벽에 부딪혀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이 두 프로그램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요. 그래도 가끔 협디의 그 개그가 너무 무리수이다, 재미가 없다 라고 생각되는 날엔 저희 밤을 잊은 그대에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또 몇 달 전에 제가 당밤 스페셜 DJ로 하루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참 많은 애청자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더 애정이 가는 프로가 됐습니다. 당밤이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우리 협디가 정말 평소에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도 협디가 10주년을 넘어 20주년, 30주년 장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요.
1: 정말 반가운 축하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녹음 방송을 하는 날은 네. 가끔 듣습니다.
2: 아, 네. 유지원 씨 방송을.
1: 아, 그럼요.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2: 아유, 저도
1: 종종 들으시죠.
2: 자주 듣습니다.
1: 네, 휴가 때 또 열심히 들으셨다고요?
2: 네. 네.
1: 아, 근데 그렇죠. 이렇게 저희 그 아나운서들이 좋아하는 아나운서고 유지원 그럼요. 아나운서는
2: 또 유지원 비교가 되네요.
1: 아, 비교가? 그렇죠. 같은 지금 시간대에 방송을 하고 있죠.
2: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네. 그 같이 축하 저 응원 아, 이야기를 해줬던 이상호 그러니까. 아나운서와 와.
1: 그러니까 이상호 아나운서 정말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할 수 있는지 참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 이게 대조 효과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 여배우가 네. 그 아주 예쁘면 이렇게 딱 돌아보면 나의 여자친구를 그 이제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 그렇죠. 대조 효과. 앞에 이상호 아나운서 이야기를 듣다가 유지원 씨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와.
1: 우리 이재원 아나운서 비유의 재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기차역 그 비유도 그렇고
2: 제 별명이...
1: 준비해 오신 건가요?
2: 아니 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유지원 씨 나오는 줄도 몰랐네.
1: 별명이 뭐 메타포리 뭐 이런 건가요?
2: 별명이 네. 제가 이비유.
1: 이비유?
2: 예, 이비유. 유럽 방송 연맹이라고요.
1: 왜요?
2: 비유를 잘해서.
1: 아. 고맙습니다.
2: 이게 원래 네, 출발 FM과 함께하는 게 빵빵 터지는 건데 안 받아주시니까
1: 네.
2: 아이 참.
1: 한 30초 정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아이 정말 재치가 넘치시는군요. 우리 이재화 나와서. 저희 그 축하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 뒤에 보면 아름다운 우와. 꽃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우와. 떡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정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주신 분도 계시고
2: 이야.
1: 금괴를 보내신다고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예. 또 반가운 사연이 도,

0: 적혀 있습니다. 2700번 음악실 진행하는 윤수영입니다. 멋진 남자 세 분이 한자리에 모이셨다니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아나운서실 명품 보이스이자 너무나 근사한 손글씨의 주인공 이상엽 선배님 당번 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우 선배님과의 느긋한 티키타카 완전 유쾌하고 애정하는 조재현님 라이브와 토크도 잘 들을게요. 음악실 제작진이 붙인 조대현님 별명이 조대 대라자드예요.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와요 하셨는데 오늘도 또 음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멋지게 해주고 계십니다.
1: 아까도 그 네. 스칼라티 곡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아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 축하해 주시고 아, 특히 윤수영 아나운서가 우리 조대현 기타리스트를 정말 애정하시더라고요.
1: 음악실은 네. 그 보셨죠? 그
0: 아니 출연을 하셨죠.
1: 아 그러니까 네네네. 출연하셔서.
2: 네. 네 사실 너무 자주 와서 아침이라서 힘든데 거기는 이제 또 우리 오늘은 좀 이렇게 남자 세 명에서 좀 칙칙할 수 있나요? 아, 네. 수 있는데
0: 좀 많이 불편하시죠?
2: 아니 네.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네. 저도 이런
0: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예.
2: 근데 아니, 이제 뭐 아침에는 이제 굉장히 밝고 근데 거기서 제일 밝으신 분이 윤수영 아나운서.
1: 맞아요.
0: 아 그러니까요. 정말
2: 거기 가면은 그냥 제가 피곤해도 피곤함이 네. 없어진 상태에서 네. 방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아름다운 목소리에 참 배려 있는 진행,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런. 네.
1: 사무실에서도
0: 저희가
1: 그렇습니다.
0: 배워야 됩니다. 예. 네. 후배지만 저희 배웁시다.
1: 아, 예. 그럼요. 예. 네.
0: 자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또 어떤 곡인지.
2: 이번에는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축하하려고 네. 넣은 곡인데요. 네. 그때 음악 풍경 했을 때 저는 항상 이제 틀어놓고 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0: 네네네. 그때 그래서, 12시부터 했으니까 예, 예. 늦은
2: 그래서
0: 시간이었죠.
2: 그때 또 아나운서님이 이제 기타 음악도 많이 올려놓으셨고 그래서 네. 그 밤에 듣던 그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걸 기념하자 해서 네. 드뷔시의 달빛
0: 달빛
2: 아. 준비했습니다. 이야.
0: 기타로 들으면 어떨지
1: 그러니까요.
0: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제 귀가 호강한 날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0: 4919번 천천히 흘러가는 물결 같은 기타 연주 소리와 제 방은 한켠에 켜있는 수면등이 어우러져 오늘 하루 시끄러웠던 마음을 평온하게 마무리되게 해주네요. 지금 기타 연주를 듣고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쓰러지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네. 아마 이 드뷔시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곡을 헌정하겠네 하고 뭔가 곡을 하나 써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레오 브라워가 곡을 헌정하기도 했었죠. 우리 네, 조대영 기타리스트에게.
1: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전역하고 선물해 네. 주셨습니다.
0: 내 음악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타리스트다.
2: 아 그렇게 네, 말씀을.
0: 더 이상 내 음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면서 헌정을 해 주신 곡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예.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한 20분 돼서 아마 방송 절반.
0: 네, 20분 하면 저희 한 42분이기 때문에 예.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10주년 정도에 또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아, 오늘 저는 네. 정말 정말 그 축조하는 마음으로서 저 개인적인 또 팬인 이상현님. 아, 예, 근데 또 저는 네. 또 반대로 이상현님이 네. 또 제 팬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
0: 기타를 치는 사람으로서 이 타레가 콩쿨 1위를 한 우리 조대현 기타리스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아, 네. 어쨌든 너무 8주년 네. 그 저는 음악 풍경을 사실은 그때가 더 기억이 있긴 한데 당밤도 네. 계속 그 바이브로 계속 네, 누군가에게는
0: 시간 되면 한번
1: 네, 네 누군가에게는 좋은 네. 기억이 되도록 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0: 앞으로 계획 뭐 짧게 말씀해 주시면.
1: 아, 네. 저는 당장 내일은 이제 일본에서 데뷔가 네. 있고요.

0: 그리고 6월 13일 날 서울에서 네. 그 안동교회라고 북촌에 있는 안동교회라고요.
1: 아, 네네네.
0: 좀 오래된 교회에서 또 한 50분만 모셔서 공연.
1: 아, 거기 아. 공간이 상당히 그 울림이 좋은데.
0: 네, 다 나무로 기대가 이렇게 됩니다. 만들어져서 네. 제가 음향 테스트도 이미 하러 갔는데.
1: 네.
0: 이미 한 26분 정도 예약이 돼서 네. 혹시 시청자분들께 네. 뭐 듣고 싶으시면은
1: 네. 네, 오늘은 시청자십니다.
2: 그렇네요. 네,
1: 유튜브로 보고 계셔서 어떠셨습니까?
2: 저는 들으면서 네. 네.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기타를 들으면서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가슴 쪽에 이렇게 붙여서 네. 연주를 하잖아요. 좀 전에 그 드뷔시 달빛을 듣다가 아 저게 기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몸에서 나는 소리인가?
1: 아 몸의 저분의. 일부가 기타고 네. 조대현이라는 어떤 울림통을
2: 그러니까 통해서. 연주하는 모습이 네. 기타와 그 기타리스트가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 같은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1: 어떤 느낌인지 저도 네.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분은 기타를 갖고 노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기타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기타와 저분이 그냥 같이 있는 예 같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1: 무라일체라고 하죠. 기타가 아. 조대현이고 조대현이 기타가
2: 아. 네. 역시
1: 네, 상당히 네. 길게 얘기해주셔서 짧은데요.
0: 아. 역시 두 분 다 그 베테랑 아나운서셔서 짧은 이야기를 길게 잘 설명해주세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아. 예, 인생이 배움입니다.
2: 네.
1: 네, 오늘 방송에 대해서는 좀 어떠셨는지
2: 그 8주년 진짜 축하하고요. 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예. 아까 처음에
1: 저는 놀리실 줄 알았어요. 10주년도 아니고 5주년도 아니고 왜 너는 8주년이냐.
2: 네. 아, 그 왜 8주년이에요, 그런데?
1: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예. 좀 포장을 해서 말씀드릴까요?
2: 아니요, 솔직히 우리 네. 뭐 지금 이 밤인데
1: 저희 안종호 PD가 예.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직접 방송을 만들려면 이 8주년을 기념해야 된다고 그래서
2: 아~
1: 네, 본인이 꼭 하고 싶다고 예. 강력하게 저희 멱살을 잡고 얘기를 해서 아~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예.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아유 쉽지 않은 2018년에 네.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1: 네.
2: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어야 되는데 2021년에 했고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3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20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고 올해 또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고
1: 아, 스포츠 얘기하시니까 너무 반짝반짝 하시네요.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1: 네.
2: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세월들을 다 관통해 온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일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2: 얼굴은 많이 늙고 상했지만
1: 네, 늙고 예. 병들었습니다.
2: 목소리는 뭐 아직 그때랑
1: 들을만
2: 흡사하고
1: 네.
2: 예. 방송은 조금 네. 는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앞으로 10년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1: 우리 이재원 아나운서도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네. 그 응원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선배인데.
1: 아 알겠습니다. 요즘 약간 좀 네. 아유 여기까지겠습니다. 아 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네. 약간 그 자리에 이렇게 좀 연연하신다.
2: 따로 하시고요. 네.
1: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2: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1: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우 아나운서 그리고 조대현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당신의 방과 음악 10주년까지는 아닌 8주년을 10주년보다 더 많이 축하드립니다. 저는 피아노 치는 노영심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10시에 벗은 소리가 들리면은 안도감이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내가 이 시간을 마주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인의 제목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처럼 단밤을 들은 모두의 얼굴은 그 다음날 아침 더 평화롭고 기쁘게 아침을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8주년 로고를 짧게 만들어봤는데 이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행복하세요.

이주한의 트럼펫, 노영심의 피아노 연주로 돌아오는 길 함께했습니다.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 애청자 아시죠? 노영심 뮤지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작은 음악회,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에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를 보면서 어떤 음악의 꿈, 그리고 DJ의 꿈을 키웠었는데요. 축하, 축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게스트분들은 다 가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대형 기타리스트가 가고 나서 정말 참 창피하고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발표되지 않은 저의 어떤 신곡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타이티의 아름다운 정말 비현실적인 바다를 보면서 만든 워터댄스라는 음악입니다. 에고트립입니다.

에고트립의 신곡 워터댄스에 이어서 선을 넘어도 넘어도 한참 넘어간 선곡 걷는다. 제 목소리로 에고트립 음악을 두 곡이나 보내드렸습니다. 정통 클래식 방송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말이죠. 이런 날이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 강수현 씨께서는 말하는 목소리랑 노래 목소리랑 같아요. 와 칭찬이에요 하셨고요. 김수민 님. 지금 나가서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밤에 하셨는데 네, 뭐 걷기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희 게시판에 3,800개가 넘었습니다. 거의 기록일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기쁩니다. 저희 안종호 PD 칭찬한다는 선 넘는 선곡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 설마 뭐 심의실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죠. 11시 4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뭐 다양한 축하 인사 그리고 보내주신 꽃과 떡과 마음들, 사연들 또 출연해 주신 우리 이재호 아나운서, 조대영 기타리스트 저에겐 8주년 정말 큰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여러분께 미발표 시를 한 곡,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음악이었지. 이상엽. 바다 보러 갈래? 끝이 올라가는 너의 말에 음계가 높아진 나의 대답은 음악이었지. 노래를 불렀지. 다투고 설레고 오해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다시 노래를 불러 흘려보내던 이야기는 모두 음악이었지. 나는 나의 노랫말을, 너는 너의 노랫말을 간신히 받아 읽고 질문이 대답이 되고 다시 대답이 질문을 부르지 못할 때 서로 사이에 차오르던 정적은 음악이었지. 노력해도 노래가 될 수 없는 말들과 저절로 노래가 되는 말들은 박자를 헛갈리며 음악이었지. 음악보다 먼저 울던 나도, 음악보다 느려지던 너도, 낮은 음계로 사라지는 우리의 말과 오선지처럼 펼쳐지는 바람 사이에서 겨우 웃던 서름한 얼굴 모두 음악이었지. 음악은 저절로 흘러나왔지. 음악은 저절로 사라졌지. 안녕 하고 헤어지고 다시 안녕 하고 손을 들 때까지 안녕과 안녕 사이의 침묵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히 조율된 음악이었지. 너와 나와 내 속에 나와 내 속에 너. 우리들의 이야기에 미분음보다 더 작은 음표를 붙여줄래? 우리가 사라진 소스란 자리에도 이야기는 남아. 음악은 되어.

슈베르트의 안디 무직, 음악에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후보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당신의 밤과 음악이 다시 시작하는 거냐, 무한 반복하는 거냐, 8주년에서 8을 옆으로 돌리면 무한이니 무한 반복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때가 아니면 또 전곡을 듣기가 참 어려운 빌 더글라스의 힘 함께했습니다. 지동민 씨께서는 힘을 가정음악에 신청했는데 외면을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셨는데, 힘을 신청하셨는데 외면을 했다. 힘 빠지셨겠네요. 이호준 씨, 8주년 기념방송인데 몰래카메라 같네요. 협디가 계속 놀라시는. 오늘 좀 놀란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놀라지 않는 편인데 오늘 또 여러분이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3521번 새벽 시간 그리고 자정의 협디 방송부터 흠모하고 있었어요. 40초반 청년에서 이제 장년층이 되어가는 연배만큼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규영 선생님의 자제분에 대해서 절절히 느껴져서 전화 출연도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협디님 목소리에 반해서 이 다음에 상엽 아저씨랑 결혼할 거라 했는데 다음 생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3521번 고맙습니다. 오늘은 협디 은퇴 방송 아니죠? 전화 연결에 신앙송 축하 연주 신곡 발표까지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면서 미련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내 집장만 하는 그날까지 저는 밤마다 주경야독하면서 질척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정말 뭐 우리 안종호 PD가 준비를 많이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하지만 10주년까지는 좀 계속 일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사연들이 빛의 속도로 다양하게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그널 음악 힘 들려 들으시고 좋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당밤의 시간들이 무척 좋습니다. 김영경 씨 즐겁고 감동도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매일 듣지만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 하셨는데 오늘 정말 이 처음 사연 주시는 분들 제가 이름을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사실 방송을 듣기도 어렵고 그리고 11시 이후면은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은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많은 분들이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약간 고 연령대 분들이 청취하시는 방송이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밤입니다.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핸드폰 뒷번호 6277번. 안녕하세요. 당번 8주년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사연 남깁니다. 협디님 목소리에 끌리듯 듣게 됩니다. 요즘 단범 없이 못 사는 1인입니다. 지친 삶 속에서 당밤 듣는 시간이 너무나도 힐링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좋은 클래식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협디님 시크하면서 위트 있는 멘트 취향 저격입니다.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하셨는데 네, 제 건강이 다 하고 또 KBS에는 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퇴직 때까지는 가능하면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사연 주셨고 또 음악도 좋으셨다고 선곡 리스트를 메모하는데 오늘은 아예 캡처 중이다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을 8년 동안 함께했던 많은 우리 PD들의 이름들도 지나가고 또 작가분들의 이름도 지나갑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이 또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어떤 진행 8주년이 만들어진 것은 다 여러분과 그분들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고 계신데 다 여러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아직까지 잠 못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제작진이 바라는 바를 음악으로 담았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네순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않기를 바라는 방송 당신의 밤과 음악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오늘 크리스티 보티의 트럼펫 연주로 끝곡 전해드리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 8주년 특집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 곁에 좋은 음악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로 신실한 DJ로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늦은 시간까지 도와주신 엔지니어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남기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 8주년 특집 오늘 순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와 궂은 날씨로 인해 방해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산책이나 소풍, 야외 음악회, 자전거 타기, 마당 페인트칠, 테라스에서 차 마시기처럼 맑은 날씨를 전제로 한 일들, 또 궂은 날씨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대부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로 인해 멈춰지는 일들이 있는 만큼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송보송한 실내에 머물면서 창밖으로 천천히 젖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처럼 궂은 날에는 실내의 안락함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가리켜서 인간이 지붕 아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하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챙겨야 할 행복, 그건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내는 안온함이지 싶어요.

5월 28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은 20세기 미국 작곡가 해럴드 알렌의 Over the Rainbow,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여주인공 도로시의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뭐 자주 듣는 곡인데 오늘따라 또 가슴에 와서 콕 박히네요. 근데 이 노래를 못 들을 뻔한 아찔한 일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 제작자가 영화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래요. 빼자는 걸 작곡가가 설득했다고 하니까 진짜 명곡을 놓칠 뻔했죠. 보란 듯이 1940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뭐 이 제목 그대로 언제 그랬냐 싶게 여의도 하늘은 오후에 접어들면서 화창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가 또 궁금해지네요. 이제는 눈부신 햇살을 또 지붕 삼아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즐겨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노날 들으시면서 산책하기, 테라스에서 차 마시기도 그중 하나겠죠. 이병유님, 전 비 오면 샌들 신고 물엉덩이에 첨벙거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늙어서 싫다고. 그래도 가끔은 좀 동심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백진웅님, 사무실에 지금 혼자 계시는 거예요? 얼굴에 마스크팩 붙이고 사무실에서 들으신다고. 얼굴이 큰 건지 팩이 작게 나오는 건지 여백의 미가 많네요 하셨는데, 이럴 때는 팩이 작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혼자 계시는 분 또 있어요. 이윤영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소리를 좀 더 키우고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김보미님이 계시는 곳도 화창한 것 같습니다. 늘 감상만 하다가 한 글 올려보신다고, 지금 딱 담벼락 페인팅 하다가 오프닝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내가 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지금

뭐 논알 들으시면서 산책하기, 테라스에서 차 마시기 하는 분들 계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께 감성에 젖어보시라고 애절한 사랑 노래 띄워드릴게요.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주세페 사르띠의 룬지달 까르베네, 사랑하는 님을 멀리 떠나 들어보시죠. 님을 멀리 떠나 난 살 수 없어, 고통 속에 빠지네. 님을 볼 수 없다면 영원한 단꿈 속에 나의 눈 또한 감겨주어. 님을 멀리 떠나면 마음이 허전해지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 조르지오 파바레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탈리아 사랑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로크 시대 작곡가죠. 안토니오 깔다라의 세븐 크루델레, 그대 냉정해도 였습니다. 아무리 그대 냉정해도, 날 괴롭혀도 난 언제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댈 사랑하고 오래도록 당신을 받들어 그대의 냉정함 변하게 하리. 테너 라몬 바르가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이탈리아 노래는 이 안토니오 칼다라의 선배격이 되겠네요. 고전주의 시대, 후배격이 되겠군요. 고전주의 시대 주세페 사르띠의 사랑하는 님을 멀리 떠나 였습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가 불렀고요. 조르조 파바레토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지동미님께서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과 애절한 사랑 노래 너무 좋다고 소감 올려주셨어요.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현대 아르헨티나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레온 히에고의 솔로 레피도 아디오스. 내가 신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제가 미래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에 빠진 이들과 쫓겨난 이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소서. 군부 통치 시절 아르헨티나 민중들을 위로한 가수였다고 합니다. 이 민속 리듬과 락이 어우러진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밥 딜런이라고 불린다고 하죠. 내가 신에게 바라는 건 오직,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부릅니다.

오직 하나 당신께 기도드려요. 제가 미래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마지막 가사거든요. 아르헨티나의 밥 딜런이라고 불릴만 하죠. 레온 히에꺼의 내가 신에게 바라는 건 오직. 테너 후안 디에그 플로레즈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공숙경님께서 역시 쫀쫀한 목소리 후안 디에그 플로레즈 좋아요 적어주셨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비 얘기하면서 우리 노날 가족 계신 곳은 어떤가 궁금해했더니 또 부지런히 글들 남겨주셨네요. 양승무님 옥상에서 믹스커피 드신다고. 아, 옥상은 믹스커피죠. 아, 그게 진짜 그 믹스커피는 뗄 수가 없어요. 뭐 주로 뭐 평상시에는 아메리카노 뭐 라떼 먹는다 그래도 가끔 이거 진짜 너무 마시고 싶은 때가 있죠. 네. 최일웅님, 성담은 이제 아주 환한 대낮이라고 하셨고요. 황창룡님, 세종은 맑음입니다. 서희수님 계신 곳은 어딘가요? 햇님이 안 보여서 운전하기 딱 좋다고 하셨고, 주명자님, 어르신들과 요가 수업 마치고 돌아오는데,

내 들으면서 싱그런 초록들과 뭉게구름 봅니다. 차를 세우고 이 기분 이어간다고 5월이 가고 있다고. 5월이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혼자 즐감하시는 또 김선자님도 계시고. 아, 우리 이진희님은 여전히 동심을 간직하고 계시군요. 비 오는 날 미끄럼틀 타면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다고. 아, 그 미끄러지지 않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치면 안 되니까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애니메이션 노틀담의 꼽추 중에서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앨런 맨컨의 Someday였습니다. 앨런 맨컨은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음악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언젠가 Someday, 인종과 종교적인 차별을 넘어서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이 올 거라는 소망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그녀의 음성을 들으니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되네요. 아일랜드 가수 클로이 애그뉴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선희님, 프라하에서 돌아오셨을까요? 아직도 여행 중이실까요? 친구들과 프라하에 있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 생생세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에서 이막에 나오는 데릴라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Mon cœur s'ouvre à ta voix.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이 파무파탈 데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면서 부르는 매혹적인 노래죠. 결국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칼에 있음을 밝혀내게 됩니다. 오늘은 카운트 테너 이동규의 음성, 얀 찰루페츠키가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에서 데릴라가 부르는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원래 생상스는 뭐 메조소프라노를 위해서 이 아리아를 또 오페라를 염두에 뒀다고 하지만 카운트 테너 음성으로 듣는 이 아리아도 못지않게 매혹적입니다. 카운트 테너 이동규가 불렀고요. 얀 찰루페츠키가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여행 중이신 윤선희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장은주님은 여행 잘 다녀오셨네요. 아직 여독이 안 풀리신 것 같은데 음악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신 거죠? 그 이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를 돌았다고 아주 멋진 근사 희고 큰 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웨일즈 민요 이어드릴게요. The Ash Grove, 물풀의 나무 숲입니다. 이 물풀의 나무 숲에 그 아래에 묻힌 사랑하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영국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 더 스윙글 싱어즈의 하모니입니다.

민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스코틀랜드 민요였어요. The Sky Boat Song.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패해 배를 타고 스카이 섬을 탈출하던 스코틀랜드 왕자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옥스포드 뉴 컬리지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민요는 웨일즈 노래였죠. 물풀의 나무숲. 더 스윙글 싱어즈가 불렀습니다. 김종우님께서 그래요? 오늘 밤 10시 이상엽 아나운서도 보라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상엽 씨도 보라를 잘 안 하는 네 진행자죠. 소연 아나운서님은 언제쯤 보라하실 예정이신가요?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압박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라디오 진행자는 모름지기 신비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 개국 특집 때는 꼭 네 보라를 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9세기 초중반 유럽에서는 튜더 왕조 시대를 다룬 문학 작품들이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튜더는 헨리 7세부터 엘리자베스 1세까지, 그러니까 1485년부터 1603년까지 약 120년간 이어진 영국 왕조로, 대표적인 군주는 헨리 8세, 잉글랜드의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종교개혁과 권력투쟁, 궁정 음모와 연애의 스캔들이 풍부해서 후대 예술작품들의 단골 소재가 됐던 왕조이기도 하죠. 이런 튜더 왕조의 드라마는 특히 이탈리아에서 매력적인 소재였는데요. 이유는 당시 이탈리아는 검열 문제 때문에 당대의 이탈리아 정치를 직접 다루긴 어려웠기 때문. 그래서 옛날 외국 왕궁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권력과 폭정, 반역과 처형을 그리는 관습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탈리아와 직접적 민감성이 없는 튜더 왕조는 왕권과 종교, 반역을 둘러싼 극적 상황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좋은 무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절 활발하게 활동한 도니체티에게도 네 편의 튜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가 등장하는 오페라 Il Castello di Kenilworth, 헨리 8세와 그의 두 번째 왕비 앤 볼린을 다룬 안나 볼레나, 스코틀랜드의 메리 1세와 엘리자베스 1세가 맞서는 마리아 스튜아르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와 에식스 백작을 그린 로베르토 데브레. 모두 도니체티가 영국 튜더 왕조의 왕과 여왕, 귀족들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궁정정치와 사랑, 또 질투와 권력투쟁을 극화한 오페라들이죠. 그 가운데서도 강렬한 여주인공들, 앤 볼린과 스코틀랜드의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를 전면으로 세운 작품 3편, 안나 볼레나, 마리아 스

에두아르다, 로베르토 드브레를 도니체티의 여왕 3부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3편 가운데 제목에 여왕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작품이 로베르토 드브레인데요. 로베르토 드브레, 영국의 에식스 백작 로버트 네버로의 이탈리아어식 표기죠.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치세에 실제로 존재했던 귀족이자 여왕의 충신이면서 끝내 반역 혐의로 처형된 비극적인 인물. 총애받던 귀족이자 반역 혐의로 처형된 에식스 백작이라는 역사적 골격 위에 도니체티가 사랑과 질투, 희생의 드라마를 강하게 덧입힌 버전이 바로 오페라 로베르토 드브레인데요. 이 오페라에서 반역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드브레가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호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와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연인 노팅엄 공작부인 사라. 로베르토 드브레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리아 가운데 하나, 1막에서 사라가 부르는 고통받는 이에게 눈물은 달콤하다, 알라 플리토 에 돌체 일비안토. 겉으로는 귀부인의 품위를 지키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깊이 상처받은 여인의 고통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라가 부르는 고통받는 이에게 눈물은 달콤하다.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라를 향한 마음을 담은 로베르토의 아리아 들어볼까요? 꿈의 우노 스프리토 안젤리코, 베냐토 일 센 디 라그리메, 그녀는 천사처럼 순결하고 눈물로 가슴을 적시며, 이 곡으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테너 헤수스 레온, 토비 펄서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앞차의 붉은 브레이크 등을 한참 바라보며 가는 퇴근길. 예전에 비하면 대부분 일하는 시간 자체는 줄어들긴 했어도 가끔은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처럼 연중무휴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요즘엔 바깥에서의 약속보다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금이라거나 불목이라는 말도 이젠 좀 서먹해졌죠. 회식과 만남이 줄어드는 걸 시대가 삭막해졌다는 증거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차렸다는 의미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깥을 맴돌던 걸음을 내 안으로 향하게 하는 흐름이 반가운 분들도 많지 않을까. 목요일 저녁의 입구에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음악 두 곡이었죠. 첫 곡은 빌 더글라스의 곡이었습니다. 켈트족의 기도문에 빌 더글라스가 곡을 붙였고 아르스 노바 싱어스가 노래한 곡 코러스로 노래한 곡 Deep Peace 깊은 평화라는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쥘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이었죠. 이 곡은 요요마의 첼로, 카트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영식 씨, 하루 종일 신고 다녔던 신발은 시원한 저녁바람에 말리고 베란다에서 마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주로 소주 한잔하며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바람도 참 좋을 텐데 이 저녁바람과 소주와 세상의 모든 음악 잘 어울릴 것 같는데요. 같은데요. 네, 이영식 씨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는 오늘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오프닝부터 한 두 번째 곡 나갈 때쯤까지 되지가 않았었는데 그렇죠? 볼 수가 없었죠. 다시 복구가 돼서 네 이제는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 세음의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 곡 좋아하시는 분 참 많이 계십니다. 네, 저도 물론이고요. 해외 투어 중에 연인과 집을 그리면서 가사를 썼다고 하죠. 캐나다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이기도 하죠. 마이클 부블레의 홈입니다.

이 곡 또한 좋아하시는 분 많죠. 1974 Way Home 이었습니다. 일본의 뮤지션 오사와 시니치의 예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몬도 그로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죠. 몬도 그로소의 1974 Way Home 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마이클 부블레가 노래한 Home 이었고요. 진영주 씨, 오늘은 우리 부부의 결혼 32주년 기념일입니다. 좋아하는 곡들이 많이 보이는 특별한 선곡 같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나요? 오늘 선곡 전체가 축하곡같이 느껴지시나 봅니다. 네, 진영주 씨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허영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의 아내 6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당신, 어여쁜 당신이라는 말보다 참 고마운 당신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리고 고운 모습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더해져 이제는 몸도 마음도 가끔은 아픈 것이 자연스러운 나이가 됐습니다. 아직 채 눈물이 다 마르지 않았지만 기억조차 피해가고 싶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가슴에는 용서라는 마음을 담고 두 손과 발에는 희생이라는 도구로 삶을 버텨내는 당신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당신에게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수고 많은 당신에게 목화꽃과 알리움꽃으로 장식한 꽃다발을 이 노래와 함께 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꼭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네, 허영 씨께서 청하신 곡 생일 축하곡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덕규 작사 작곡의 가시나무를 노래했죠. A Thorn Tree라는 영어 제목을 붙였네요.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합니다.

마치 한 곡을 들은 것 같았죠. 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이었죠. 원곡은 한 9분 이상 정도 되는데 축약본으로 오늘은 전해드렸습니다.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한 하덕규 작사 작곡, 시인과 촌장의 노래죠. 가시나무였고요. 1981 타이토님, 네, 태토님이군요. 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반대편 나라에서 아침 5시 기상으로 오랜만에 생방송 듣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시간에 가족들과 반나절 늦은 방송을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시간대가 다르지만 시그널 듣는 순간 그 평온함과 좋음은 언제나 같아요. 라고 멀리서 반대편이라고 하셨는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4142번 쓰시는 분, 그저 고맙습니다. 병마와 함께하면서 이 시간 함께할 수 있어 마음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는 그날까지 함께하려 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늘 음악이 큰 힘이 되어드리면 좋겠네요. 사연 고맙습니다. 4142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이탈리아의 재즈 팝 가수입니다. 키아라 치벨로라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보사노바 재즈곡이에요. Que me importa el mundo라는 제목입니다. 스페인어 제목이고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곡이에요.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세상이 다 무슨 상관이에요.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이 내 편이라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키아라 치벨로가 노래하는 Que me importa el mundo 들어보시죠.

이렇게 널 사랑해 라는 제목이에요. Je t'aime comme ça 였습니다. 샬 아즈나부르가 노래했는데요. 그의 나이 30대 발표한 1954년 곡이었습니다. 직접 가사를 쓰고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는 Que me importa el mundo? 세상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다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제목의 아주 부드러운 보사노바 재즈 곡이었죠. 이탈리아의 팝 재즈 가수 기아라 치벨로가 스페인어로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음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 구원이 3년 만에 발표한 새 앨범 리스트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특히 사랑받고 있는 위안, 사랑의 꿈, 메피스토 왈츠, 또 헝가리안 랩소디 2번과 고타 군주들의 묘지섬 같은 편곡 작품까지 리스트 음악의 정수를 담아낸 CD입니다. 한정판 3종 엽서도 담긴 이 음반, 청취자 5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내일까지만 드리는 깜짝 선물도 있지요.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 개천에서 6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자연과 음악에 어우러지는 특별한 클래식 축제, 제12회 개촌 클래식 축제의 입장권을 포함한 피닉스파크 객실 패키지 선물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6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개촌 클래식 축제에는 지휘자 이영헌과 함께하는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첼리스트 한재민,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 등 많은 음악가들이 함께하는데요. 바로 이 축제 중에서 별빛 콘서트 입장권과 피닉스파크 객실 1박 패키지 선물을 하루 한 분씩 세 분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촌에 함께 가서 추억을 쌓을 분과의 사연을 지금 바로 샵 9310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실 수 있는 분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당첨자는 그날 그날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이 올해 개촌음악축제, 개촌클래식축제에 출연할 첼리스트 한재민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프렐류드 D플랫 장조, 작품 번호 28-15, 빛방울 전주곡인데요. 이 곡을 네 대의 첼로를 위한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명의 첼리스트인데 각각 다 국적이 다릅니다. 네. 첼리스트 한재민, 그리고 스웨덴의 프란츠 헬메르손, 또 독일의 볼프강 에마뉘엘 슈미트, 벨기에의 까미유 또마가 함께 연주합니다.

올해의 기촌 클래식 축제에 출연할 첼리스트 한재민의 연주였습니다. 쇼팽의 프렐루드 디 플랫 장조 작품 번호 28-15 빗방울 전주곡을 4명의 첼리스트들이 연주했는데요. 한재민, 프란스 헬메르손, 볼프강 에마뉘엘 슈미트, 그리고 까미 또마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그리스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클라리넷은 악기 너머의 악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황량한 대지와 푸른 바다 사이에 숨결 같고 소리로 쓰는 시 같고 시간의 주름에 내려앉은 한숨 같기도 하죠. 그리스인들로부터 가장 그리스적인 아티스트로 꼽히는 바실리스 살레아스의 연주에는 그런 느낌이 더욱 강렬합니다. 바실리스 살레아스가 연주하는 악기는 클라리노라고 불리는 그리스 전통 악기입니다. 클라리넷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보다 얇은 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떨림과 여운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고 손가락 끝으로 연주자가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낼 여지가 좀 더 많은 악기죠. 바실리스 살레아스는 대대로 이 악기를 연주해온 집안에서 태어나 운명처럼 클라리노 연주자가 됐고 그래서 더욱 깊고 애틋한 연주를 들려줍니다. 9살에 아버지가 선물한 악기를 받았고 11살에 무대에 서기 시작했고 14살에 첫 음반을 발표한 소년. 그 소년이 자라서 그리스의 국민 작곡가 미키스 데오도라키스, 영화음악의 거장 반젤리스와 함께하는 거장이 됐지요. 그리스의 음악에 그리스적인 음색이 필요할 때 바실리스 살레아스의 연주는 언제나 빛을 발했습니다. 매끄럽게 소리를 매만지는 연주가 아니라 감정의 밀도가 높은 연주, 때론 텅 빈 충만 같은 연주를 들려주죠. 그 중에 특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곡은 마리아 데메트리아디를 비롯한 그리스 대표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Magic Night입니다. 미키스 데오도라키스가 그리스의 현대사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노래가 눅스타 마키아 Magic Night죠. 마법 같은 밤, 하나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림자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는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랑, 사랑하는 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진 운명을 들려줍니다. 민속음악이며 저항음악이고 클래식이자 성가 같기도 한 곡이죠.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슬픔을 숨겨놓은 곡, 바실리스 살레아스의 연주는 가사 없이도 이 곡이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깊고 넓게 들려줍니다.

이 곡이 수록된 바실리스 알레아스의 앨범 리타니에는 그리스 음악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연주가 가득합니다. 바이올린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피들이 들려주듯 클라리넷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클라리노가 들려준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음반이죠. 바실리스 알레아스가 연주하는 매직 나이트를 그리스의 밤공기 같은 음악이라고 표현한 것을 어디선가 읽었는데 적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구의 불빛, 선술집, 오래 묵은 사랑, 끝내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그의 연주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리스 음악에서 밤은 상실과 슬픔과 저항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통해 시대의 슬픔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사랑한 시간이죠. 그중 한 갈피가 이 연주에도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바실리스 알레아스가 연주한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곡 매직 나이트, 마법 같은 밤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라디오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스피리추얼이었습니다. 찰리 헤이든의 더블 베이스 그리고 팻 매스니의 기타 연주 가끔씩 전해드리는 곡이죠. Beyond the Mystery Sky 그들의 뭐 명반에 수록된 곡 작곡은 찰리 헤이든의 아들인 조시 헤이든이 작곡한 곡이었죠. 스피리추얼 들으셨고요. 그전에는 아르헨티나의 포크 싱어송라이터인 가브리엘라의 노래였습니다. 그녀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야노 덴드라스케 이마히나르 이제 더 이상 상상할 필요가 없어 라는 노래였는데요. 편곡과 기타는 빌 프리셀이 맡았습니다. 은석정님께서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보이는 라디오 하시면서 라디오에서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듣습니다. 이 시간은 종일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첫 보이는 라디오 날 사연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6947번 쓰시는 분 신청곡입니다. 물방울 터지는 소리 같은 멜로디의 묘한 시원함을 느낀 곡입니다 하시면서 힘든 하루 톡톡 튀는 멜로디에 음악이 선사해주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 물방울 터지는 소리 같은 사운드는 원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커버 연주를 신청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어서 4967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도 이어드리죠. 거제시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오늘 타지에 있다 거제도 들어가는 길에 당신의 밤과 음악의 시그널과 바다의 석양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신청곡 보냅니다 하시면서 샬르트레네의 라메흐를 정하셨네요. 마침 오늘 밤 10시에 이상엽 아나운서의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 8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멋진 목소리와 시와 이야기 그리고 라이브 연주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당신의 밤과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이상엽 아나운서를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4967번 쓰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또 당밤 시그널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694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보사 바로크 이 곡은 소웨토 스트링 콰르테트의 연주고요. 이어서 샤를트 레네가 노래하는 라메르 바다 그리고 빌 더글라스의 힘까지 세 곡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밤 10시 KBS 클래식 FM의 프로그램 당신의 밤과 음악의 시그널 음악으로 아주 친숙한 곡이죠. 빌 더글라스의 힘. 앞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뒤에 또 한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샬레 트레네의 샹송 라멜 바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데이브 그루신의 보사 바로크를 소웨토 현악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현악사중주에 더해서 베이스와 플루트 그리고 건반도 추가된 연주였습니다. 피닉스파크와 개촌 클래식 축제 객실 패키지 그 선물 받으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사연이 저는 고향 서울을 떠나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폐아들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언어적 표현으로 소통의 물꼬를 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홀로 되신 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가서 저 역시 음악으로 치유받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어제부터 정성스러운 신청의 사연 보내주신 3857번 쓰시는 분께 오늘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께는 피닉스파크 측에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잘 예약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마지막 한 분께 드릴 선물이 남아있으니까요. 어제 오늘 실망하신 분들도 내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는 쿠바의 싱어송라이터죠. 파블로 밀라네스의 노래 요란다 전해드립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타자로 꼽히는 인물 중에 피트 로즈 선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선수이기도 하죠. 그에게는 찰리 허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허슬이라는 단어는 스포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격렬하게 전력 질주를 하거나 투지를 불태우는 행위를 뜻한다고 하죠. 야구로 치면 땅볼을 치고도 살기 위해 전력을 다해 뛰는 것, 관중석으로 떨어지는 공을 잡기 위해 펜스에 부딪히며 몸을 던지는 것처럼 악착같이 투혼을 발휘하는 플레이를 허슬 플레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피트 로즈의 별명이었던 찰리 허슬은 직역하자면 독종처럼 전력 질주하는 찰리라는 뜻입니다. 고작 볼넷을 얻어놓고 왜 저렇게 미련하고 유난스럽게 뛰냐며 그의 행동을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죠. 하지만 피트 로즈는 그를 비하하듯 붙여준 별명을 최고의 별명으로 바꾸어 놓았고 평생 그런 태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찰리 허슬은 그의 태도와 투혼을 상징하는 일종의 서명 같은 것이 됐죠. 그저 볼넷 하나를 얻어내서 1루까지 걸어가도 될 때 미친 듯이 1루를 향해 전력 질주하던 그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어이없는 행동이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겁니다. 물론 피트 로즈는 모든 순간에 전력 질주했던 후유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명예로운 별명과 성적에 스스로 흠집을 만들었죠. 하지만 경기장에선 한순간도 나태하고 적당히 걷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는 그의 진심만큼은 찰리 허슬이라는 그의 별명과 함께 기억해두고 싶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은 좋은 권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타협의 언어가 될 수도 있겠죠. 피트 로즈가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최선은 자신의 노력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할 순간에도 전력을 다하는 진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금 쉬어갈 줄 알았다면 그의 마침표가 더 훌륭했을 텐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것이 너무 과해서 자신을 해치는 것만 아니라면 요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멋진 일입니다. 또 증권가에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때론 천천히 걷거나 쉬어가는 것이 전력 질주만큼이나 의미 있는 노력이라는 것도 기억해두고 싶습니다.

미국의 야구선수 피트로즈의 이야기와 함께 전력질주에 대해서 생각해본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아디에무스의 곡이었는데요. Cantus, Song of the Spirit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오늘 끝곡은 르네 듀페레의 곡 그리고 엘리즈 벨레의 목소리 Passione입니다.

르네 듀펠의 파시오네, 열정, 엘리스 벨레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는 서울예술의 전당으로부터 KBS 교향악단 제826회 정기연주회가 중계방송됩니다. 요엘 레비의 지휘, 이혁과 이효의 피아노 협연으로 블랑크와 말러가 연주되니까요. 이어서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자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론도 비단초 도시번호 895, 카롤린 비트만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롱큐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론도 비단초, 도이치 번호 895, 카롤린 비트만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론퀴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슈베르트의 작품 목록에 보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이 적지 않이 많죠. 그래서 아쉬운 점은 슈베르트가 바이올린 협주곡을 좀 작곡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슈베르트의 성향과는 맞지 않았겠죠. 슈베르트의 론도 비단초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교향곡 3번입니다. 번스타인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번스타인이 빈필을 지휘한 음원들은 대부분이 다 실황 레코딩이죠. 박수 소리를 살짝 지워낸, 그래서 스튜디오 레코딩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 실황의 열기가 담겨있는 그런 음원들입니다. 몸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묵직한 그런 지휘 스타일, 번스타인의 지휘가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음원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플레장조 작품 번호 55, 에로이카 전악장,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3번 E플랫장조 작품 번호 55 에로이카 황제 전악장 레너드 번스타인이 주연하는 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집중감상곡으로 전부 전해드립니다. 안토니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5중주 작품 번호 81 인기 있는 곡이죠. 워낙 뭐 유명한 그런 곡이고요. 악장 소개 잠깐 해드리고 음악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악장이 알레그로 마논탄토 모두 4악장 구성인데요. 소나타 형식으로 제시부에는 좀 이질적인 요소가 섞여있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통일감을 잘 살리고 있죠. 이 1악장 도입부 때문에 뭐 여러가지 일화도 있는데요. 어떤 팝송하고 선율이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악장이 둠카 안단테 콘모토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3악장 스케르초 프리안트. 프리안트는 보히미아의 민속 춤곡이죠. 이 드볼작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3분의 2박자 춤곡입니다. 그리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11마디의 서주가 연주된 다음 바이올린이 화려한 1주제를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잘 알려진 명연입니다. 메나임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스트링 쿼텟의 연주로 안토니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 A장조 작품 번호 81 전해드립니다.

안토니인 드보르작의 피아노 오중주의 2장주 작품 번호 81 메나엠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멀슨 스트링 쿼텟이 함께했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집중감상곡 끝으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에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아이들이 키레파수로 나무를 그리는데 어떤 아이는 보라색 기둥을 세우고 어떤 아이는 분홍색으로 잎을 칠했어요. 어른의 눈에는 갈색 초록빛이 아니면 틀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저 자신만의 특별한 나무로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맞고 틀림이란 잣대를 내려놓을 때 진짜 즐거움이 시작되는 걸지 모르겠어요. 정해진 정답이 없다면 우린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 청청 도드리 청청 온세미로의 연주입니다.

청청 두드리 청청 온세미로의 연주로 오늘 국악의 향기 문을 열었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삶은 더 다채롭고 흥미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악의 선율을 따라 여러분만의 색을 떠올려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큰아이 죽맡하고 작은아이 따르며 당 앞에서 마음껏 장난치며 논다 하네. 성명 적을 줄 아는 것이 내겐 되레 누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어찌 꼭 글 배울 필요 있으랴.

조선시대 김조순이 궁궐에서 숙직하면서 지은 시였습니다. 한참 집에 돌아가지 못해서 궁금했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두 아이가 마음대로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던 얘기였죠.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한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명을 적을 줄 아는 것이 되레 누가 되니 꼭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중국 시인 소식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인생에서 글자 알미 우헌의 시초이니 이름자나 쓸 줄 알면 편안할 수 있으리라는 구절입니다. 이상규가 작곡한 삼중주 세악 2악장과 3악장 어경준의 대금 유숙경의 가야금 박남원의 장구 반주로 함께 감상하시죠.

0: 예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서 삼중주 세악 2악장과 3악장 대금 어경준 가야금 유숙경 장구 박남원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수군가 그 중에서 별주부 호랑이 만나는데 이 대목을 박양덕의 소리와 김정만의 복장단으로 들려드립니다.
1: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저건 너 춤추고 노는 게 태선생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해서 태자를 살짝 바꿔가지고 호자로 한번 불러보는디. 저기 저건 너 주둥이 벌그러고 얼쑥덜쑥한 게 태태태 호생은 아니오 하고 불러놓으니 찹찹 산중 호랭이가 생온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방귀 듣고 내려오는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님 깊은 걸로 황김생 내려온다 네 머리를 흔들며 향기 쪽지를 띄고 몸을 하늘송 달송 꾸리는 장한 벌이 넘고 동해 화튼 납다리 천둥 같은 뒷다리 새 같은 발을

요런 장화가 많이가 어쩌었을지. 호랭이가 내려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 비틀어진 새똥 같은 거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늘. 아 이것이 하나님 똥인가 보다.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콱 집어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개우 이뿌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거네.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호생원님이시다. 너는 맹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4대 손펼주부 자라라고 그러요. 호랭이가 자라라는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얼씨구

0: 공의 보감을 살려서고 마셨는지 먹기로만 들었구나.
1: 자라가 한 깨를 얼렁내어 목을 길게 빼고 호랑이 앞으로 바싹 바싹 들어가며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랑이 깜짝 놀래 이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오시오 그렇게 나오다가는 그냥 하루에 수천 발 더 나오겠소. 그런데 어째 그렇게 목을 길게 들랑날랑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별주부가 옳다 이제 됐다 하고 너희놈 내 목 이리 된 내력을 이릴 테니 한번 들어보아라. 오래 소공 대라가야 천역한 기아리고 내성시로 골리다가 목으로 절커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는 병이 더러 물어본 중 호랑이 쓸개라 좋다 하기로 호랑이 신자 못하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랑이냐 쓸개 한번 못 죽었나 호랑이 계생

호랭이 말 못할 띠를 꽉 물고 뺑 돌아노니 호랭이가 어떻게 아팠든지 거기서 사정없이 도망하여 저 한경도 새소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허였는가 보더라. 거기서 저 손새 장담하는 말이, 아따 그놈 용맹 무서운 놈이다. 나나 댕께 살아왔지 다른 놈 같았으면 벌써 다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때여 별주부는 호랭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신 즉 명물이라. 내 눈에와 보일진데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이로구나. 목욕 제게 하고 산신제를 지내는디 개비여.

0: 목숨을 상사 사냥 필기를 단 후에
1: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 호랑이 만나는데 대목을 박양독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효신이 작곡한 흔하고 하찮은 것으로부터 김연채의 산조 가야금 연주입니다.

시를 가사로 하는 시조 가운데 사설지름시조 가마귀가를 전해드립니다. 사설지름이란 노랫말인 시조시가 길고 첫 번째 대목을 질러서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마귀는 까마귀를 뜻하는데요. 이런 사설로 이어집니다. 가마귀가 가마귀를 쫓아 석양사로로 날아든다. 떠든다 임의 집 송정 뒤로. 송정이란 솔숲 사이에 지은 정자나 정자 같은 역할을 하는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해가 지는 길로 까마귀 두 마리가 날아왔는데 한 마리가 또 한 마리를 따라온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미 사는 집 정자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사설 지름시주 감화 기과 두 번째 장 사설입니다. 날이며 길곡, 오르며 갈곡, 갈곡 길곡 지저귀는 감화귀 중에 어느 감화귀가 수감화귀인가? 갈곡과 길곡은 모두 까마귀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까마귀가 숫까마귀인지 물었는데요.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그 중에 먼저 날아앉고 나중 날아가는 까마귀가 숫까마귀인가?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을 까마귀에 비유한 겁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 또 나중에 날아갈 정도로 최대한 오래 임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럼 사설 지름시조 감화기가를 이양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예전에 발매한 LP 음반을 복각한 음원이라 음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설 지름시주 가마아기가 이양규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하로가 작곡한 뮤즈 한지수의 생황과 랩소디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뮤즈. 한지수의 생황과 랩소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음치지만 노래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자를 못 맞추는데 악기 연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마음 가는 대로 즐기는 일에 완벽함이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들렸다 가소래, 방성현 전효종의 노래, 앙상블 이프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요한 카스파르 페르디난드 피셔의 건반 작품집 음악의 작은 꽃다발에 들어있는 모음곡 4번으로 시작합니다. 프렐류디움으로 시작해서 브랑레, 아메네, 가부트, 쿠랑트, 브레, 미뉴엣으로 이어지는 전곡 전해드릴게요. 올가 마르티노바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요한 카스파르 페르디난드 피셔의 음악의 작은 꽃다발 중에서 모음곡 4번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합시코드 연주에는 올가 마르티노바였습니다. 바흐의 음악으로 이어갑니다. 칸타타 82번 저는 충분한 아이다 중에서 레스타티보 저는 충분한 아이다 아리아 잠들어라 지친 두 누나 전해드릴게요. 소프라노 누리알리알이 노래하고요. 율리아 슈레더가 이끄는 카모 오케스터 바젤이 연주합니다.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의 음성으로 바흐의 칸타타 82번 저는 충분한 아이다. 그 중에서 레스타티보 저는 충분한 아이다. 그리고 아리아 잠들어라 지친 두 누나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율리아 슈레더가 이끄는 카모 오케스터 바제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한 곡 게로크 필립 텔레만의 음악인데요. 넉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G장조를 오늘은 리코더 넉대를 위해 편곡된 2장조 버전으로 감상해 보시죠. 라르고 에스타카토, 알레그로, 아다지오, 비바체 전악장입니다. 스웨덴의 리코더 연주자 댄 로린이 속한 리코더 앙상블 시레나가 연주합니다.

텔레만이 작곡한 넉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쥐장조. 오늘은 리코더 넉대를 위해 편곡된 이장조 버전으로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리코더 연주에는 앙상블 시레나였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핸델의 곡 두 곡 연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핸델의 오라투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에 나오는 보라 이기고 돌아오는 저 영웅을 그리고 이어서 합주협주곡 작품 6의 7 중에서 홈파이프 전해드립니다. 리하르트 에들링거가 지휘하는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가 연주합니다.

핸델의 합주협주곡 작품 6의 7 중에서 홈파이프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 중에서 See the Conquering Hero Comes, 보라, 이기고 돌아오는 저 영웅을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리하르트 에들링거가 지휘하는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세페 타르트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A장조 도우니아스 번호 91번 들어보시죠. 알레그로 아다지오 프레스토의 전악장이고요. 바이올린 독주의 페데리코 굴리엘모, 함께하는 단체는 조반니 굴리엘모가 이끄는 라르테 델라르쿠입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주세페 타르트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A장조 도우니아스 번호 91 전악장이었습니다. 바이올린 독주에는 페데리코 굴리엘모, 함께한 단체는 조바니 굴리엘모가 이끄는 라르테 델라르코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시, 오늘은 끝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페르골레즈 오페라 부파, 만임이 된 한여 중에서 남녀

주인공 우베르토와 세르피나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부르는 유쾌한 이중창 내 마음 안에 있으니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카탈린 파르카스, 베이스 요제프 그레고르가 노래하고요. 팔 레메스가 지휘하는 카펠라 사바리아가 연주합니다.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Ma questo che ser può?
1: Io non so. Senti, senti.
0: Senti, senti. Topa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급하게 뛰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탄 여성 청취자가 계시다면 축하합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에서 성인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평소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버스를 타려고 뛰는 것처럼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1, 2분만 하더라도 주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45%나 낮아졌습니다. 유감이지만 남성 실험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운동, 엄두도 내지 못한 여성 청취자가 있다면 오늘부터는 3, 4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짧고 굵게 몸을 움직여보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작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0: 루이지 보케리니 첼로 협주곡 9번 제라르 번호 48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와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미국 제26대 대통령이자 작가 시어드워 루스벨트의 말입니다. 있는 곳에서 가진 것으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쇼팽의 연습곡,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주제 음악 용어 인데요. 오늘은 메트로놈과 빠르기 말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입니다. 우와, 오늘이 5월 29일 금요일이니까 표제 음악 듣는 끝날이네요. 과연 어떤 곡이 5월의 주제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을 장식할지 같이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개가 낀 아침입니다. 특히 서쪽 지역에 안개가 짙고요. 경기 서부와 서해안은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은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서 선선하거나 다소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 27도, 부산,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에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그나치 말차투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 생기있게 이었습니다. 이 곡은 하이든 곡이라고 알려졌던 곡인데요. 음악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이그나치 말차트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1757년에 태어나서 1804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의 곡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폴 구딘의 오보 트레버 피노기 지휘하는 The English Consort 연주였습니다. 한지혜 씨, 어제 당신의 밤과 음악 유쾌하고 보너스 같은 방송이었다고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어제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엽 아나운서 진행 8주년 맞아서 초대를 해주어서 잠깐 나가서 멋진 기타 연주를 듣다 왔습니다. 조대현 씨가 어제 그 특별 연주자로 초대를 받았었거든요. 아,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로 일본으로 그 떠난다는데, 아유, 지금쯤 잘 가고 있을지, 공항에. 진짜 당신의 밤과 음악을 대신해서 우리 기타리스트 조대현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0902 쓰는 분. 라이브 슬쩍 봤더니 아침보다 더 활기가 있어 보이고 젊어 보였다고 0902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 같이 이야기할 상대가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정경화 씨, 사전투표 1등으로 했어요. 우와, 으쓱하시겠는데요. 오가는 길이 참 특별했습니다. 길가에 장미 꽃잎이 바람 따라 흩날리며 내려앉아 있었는데 걷는 내내 정말 꽃길을 걷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소중한 한 표도 남기고 예쁜 풍경까지 선물 받은 하루였다고 정경화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전투표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있죠. 이틀 동안. 6월 3일에 바쁠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486 쓰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프란츠 슈베르츠의 즉흥곡 3번 도이치번호 899-3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시 슈베르트 즉흥곡 3번 도이치번호 899-3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486 쓰는 분이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8486 쓰는 분입니다. 올해 70살 청취자입니다. 출근할 때는 8시부터 들어 항상 아쉬웠는데 다쳐서 병원에 있다 보니 7시부터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유, 선물이라고 하기엔 병원에 계셔서 7시부터 듣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병원에선 듣지 마세요. 앞으로는 8486 쓰는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에서도 잘 들어주셔서 선물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이고 선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댁에서 들어주세요. 출근길에 들어주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쾌유하시고 빨리 퇴원하셔서 집에서 식빵도 한번 드셔보세요. 우유 식빵 교환권 8486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934 쓰는 분입니다. 부부의 결혼 16주년 되는 날입니다. 남편은 새벽에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고 아침잠 많은 나에게 오늘의 방송이 어땠는지 늘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보다는 살면 살수록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런 사람이어서 더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남편한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예, 첫눈에 반하는 사람도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살면 살수록 좋은 사람과 살았으면 좋겠다. 또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면 살수록 난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생각해보게 하는 1934 쓰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1934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좋으시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좋은 사람과 살고 계신 두 분 더 행복하세요. 앞으로의 16년도 더 근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 이야기가 있는 표제음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준비했습니다. 표제음악은 작곡가가 음악 외적인 대상을 그린 음악입니다. 시나 소설, 그림, 여행의 추억, 어떤 정서나 기분, 향수, 자신의 연애사, 가정의 일상생활 또는 상상으로 그린 장면 등 모든 것이 소재가 됐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작곡가 구스타브 홀스트는 태양을 공전하는 7개의 행성을 그린 관현악 모음곡 행성을 작곡했습니다. 지구 빼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그린 곡입니다. 재밌게도 이 곡이 작곡된 때는 인류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천체로서 발견된 특징보다는 당시 유행했던 점성술에 대한 흥미와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 곡 화성. 표면의 산화철 성분 때문에 붉게 빛나면서 지구와 가장 닮아 주목받는 행성이 아니라 로마 신화 속의 수호신이자 용맹하고 이성적인 전쟁의 신 마르스의 모습을 그립니다. 두 번째 곡 금성. 평화의 신 베누스. 세 번째 곡 수성. 전령을 상징하는 메르쿠리우스. 네 번째 곡 목성. 쾌락의 신 유피테르. 다섯 번째 토성. 노년을 가져오는 사투르누스. 여섯 번째 천왕성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우라누스. 일곱 번째 해왕성. 바다의 신 넵투누스로 그려집니다. 오늘 이 행성들 중에서 두 개의 행성을 골랐습니다. 금성과 목성,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 곡입니다. 사이먼 라트리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홀스트 관현악 모음곡 행성 중에서 두 번째 금성, 네 번째 목성이었습니다. 사이먼 레트리지 위하는 베를린 피라미드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979 쓰는 분입니다. 오늘은 신랑이 회사 사장님과 함께 설악산 공룡능선 등산하는 날입니다. 새벽 5시에 공룡능선 10분의 1 정도 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 시각 두 분은 능선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 방송 듣고 있다면 진선씨, 조영동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사장님도 출발 FM과 함께 팬이랍니다. 9979 쓰는 분이었습니다. 설악산 산이 깊어서 우리 전파가 잘 잡힐지 모르겠네요. 콩으로까지 듣고 계시진 않으실 것 같고 산에 갔을 땐 특히 설악산 같은 멋진 산에 갔을 땐 라디오도 잠시 꺼줘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온전히 산에만 푹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혹시 모르죠. 출발의 팬과 함께가 그 느낌을 더 배가시켜 줄 수도 있을지. 좋으시겠습니다. 힘도 드시겠지만 오늘 하루 지난 다음에 뿌듯하시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두 분. 9979 쓰는 분, 걱정에 그리고 반가움의 사연이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시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아이고.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했는데 오늘이 끝날이어서 정식으로 인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표제 음악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요. 5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그 끝날이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5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 이번 주에 제시한 곡은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 가수의 이름을 저희에게 많이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 금요일 어떤 가수가 우리에게 멋진 음성을 들려줄까요? 오늘의 가수 소개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연가곡집 겨울라그네 도이치번호 911번 중에서 다섯 번째 대월 린덴바움 보리수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과 레이프 오베안슨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오늘 당첨자는 247 하나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시곡 슈베르트의 보리수 린덴바움 대월 린덴바움이었습니다. 월요일 연광철 베이스 연광철의 음성, 화요일엔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수요일에 바리톤 토마스 엠슨, 목요일 바리톤 한스 호터, 그리고 오늘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다음 주 어떤 곡,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찾아올지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분입니다.

마르긴 모노 사랑의 찬가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음성과 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곡은 길중석 씨가 신청한 곡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때 친구들을 유독 챙기면서 불의에 굴하지 않던 친구 한만우의 완쾌를 기원하며 힘낼 수 있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만우야 힘내고 빨리 나아라.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땅이 꺼져버린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 한만우 씨의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만우 씨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한만우 씨.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이번 주에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공연 선물인데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제임스 NS 연주회입니다. 이 공연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선 보니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브람스 교향곡 4번, 브루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이런 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가 협연자로 무대에 서고 제휘자 도널드 러니클스가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끕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오늘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의 레퍼토리 중에서 한 곡 골랐습니다. 막스 브루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작품으로 26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루돌프 캠페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막스 브루이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작품으로 26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루돌프 캠페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7766 쓰는 분입니다. 교생 실습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음악교사의 길과 현실이 많이 달라서 아, 이 길이 나의 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나의 길을 찾아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평가라는 것에 가로막혀서 학생들한테 음악을 음악답지 못하게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7766 쓰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가 있죠. 이상과 현실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요. 7766 쓰는 분 수많은 날들이 남아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넓게 더 깊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766 쓰는 분 아유 교생 실습하느라고 애쓰셨어요. 아, 2330 쓰는 분입니다. 무주 향로산 중턱에 있는 향로산 휴양림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사박하고 오늘 부산에 있는 집으로 갑니다. 음악을 벗삼아서 조용히 지내다 갑니다. 향로산 가본 적은 없지만 왠지 그 높고 깊은 산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우리 출발 FM과 함께 잘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2330 쓰는 분 마무리 잘 하시고 귀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교생 실습 나갔던 우리 예비 선생님께 7766 쓰는 분께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441 쓰는 분입니다. 오늘 조퇴하고 사랑니 뽑으러 가려고 해요. 웬만하길래 그냥 관리하면서 잘 지냈는데 며칠 전부터 욱신거리고 아프더니 오늘 아침엔 진통제를 먹고 출근합니다. 40살인데 너무 무서워요. 1444 쓰는 분. 70살 되신 분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살인데도 무서워요. 라고. 가끔은 아유 사랑니 발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보다 훨씬 세월을 더 많이 살았는데도 여전히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을 때 예. 약간 안도할 때가 있죠. 1441 쓰는 분이었습니다. 발치 잘 하시고요. 발치의 시원함도 있습니다. 그 쾌감도 있으니까 아 아팠던 것 진짜 알턴이가 빠졌다라는 게 어디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오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짧지만 발치하시고 우유식빵 부드럽게 드세요. 우유식빵 교환권 1441 쓰는 분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단문 50번,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메트로놈의 템포와 빠르기 말 일치할까?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 악보 위쪽엔 이브음표는 108이라는 암호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1분 동안 이브음표를 108번 연주하라는 메트로놈 템포 표시입니다. 메트로놈 연주자가 특정 빠르기로 일정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소리를 내서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이 이름은 측정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트론에서 유래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멜첼이란 사람이 특허를 얻었는데 그와 가깝게 지내던 베토벤은 즉시 자신의 곡에 메트로놈 빠르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베토벤은 악보에 메트로놈 표시를 기입한 음악사 최초의 작곡가가 됐습니다. 베토벤은 기존의 알레그로 같은 빠르기 말에 비해 객관적인 숫자로 표기하는 메트로놈을 위대한 발명이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악보엔 메트로놈 표시가 일관적이지 않거나 빠르기 말과 상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교향곡 5번이 대표적인데요. 악보에 적힌 2분음표는 108이란 메트로놈 속도를 4분음표로 환산하면 1분간 216번 연주하니까 상당히 빠르죠. 이 정도면 빠르기 말로 매우 빠른 비바체에 가까울 텐데 정작 베토벤은 그보다 훨씬 여유 있는 알레그로 콘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들은 이 모순 앞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휘자 번스타인의 음반과 가디너의 음반은 첫 악장 연주시간만 2분 넘게 차이가 납니다. 번스타인은 빠르기 말을 따라 여유있게 연주한 반면 가디너는 메트로놈 숫자대로 몰아치듯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들어보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시간상 그럴 순 없고 몰아치듯 연주하는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작품으로 67번 운명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작품 번호 67번 운명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였습니다.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몰아치듯 연주하는 2분 정도 차이 나면 악장에서 예,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저도 이 구체적으로 운명 교향곡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875 쓰는 분입니다. 치과 의사인데요. 80대 환자도 발치할 때 무섭다고 하셔요. 심지어 가끔 동료 치과 의사 선생님 치료할 때도 있는데 그분도 자리가 바뀌면 무섭다고 합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하는 경우는 씩씩한 7살 남자아이들이 가끔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 표정이 얼마나 용기 백배인지 모릅니다. 2875 쓰는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사랑니 발치한다는 분 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875 쓰는 분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께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8698 쓰는 분입니다. 오늘은 내려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출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잔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출근하면 일하다가 마주치는 힘든 상황들도 좀 쉽게 넘길 수 있어서 좋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8698 쓰는 분이었습니다. 이거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쉽지 않은데요. 일부러 마음을 내야 하는 일이잖아요. 마음 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만 할 경우가 많은데. 고맙습니다. 마음 내주셔서 8698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110 쓰는 분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하다가 물방울 같은 입 위에 앉아서 쉬는 둥그런 무당벌레를 봤습니다. 이 녀석을 보는데 이번 주 내내 모란 마음 같았던 제가 떠올라서 오늘 하루 제 마음도 저렇게 둥그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무당벌레 그 둥그런 무당벌레 보면서 마음도 그렇게 각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7110 쓰는 분의 사연을 보면서 읽으면서 저도 제 마음이 7110 쓰는 분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라디오가 연결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당벌레에서 7110 쓰는 분으로 7110 쓰는 분에서 다시 저를 비롯해서 청취자들에게도 7110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무당벌레에게도 보내주고 싶은데 아쉽네요. 오늘 잘 다녀오세요.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897 쓰는 분입니다. 아내가 교육차 김포에서 먼 울산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출근길에 출발해 팬과 함께하는 아내가 제 신청곡을 들으면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쥐선상의 아리아 신청합니다. 지은아 교육 파이팅 이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은 씨군요. 부인의 성함이. 3897 쓰는 분 더 행복하세요. 이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아마도 오늘 두 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하신 쥐선상의 아리아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바흐 작품으로 1068 중에서 2악장 에어 이어서 쇼팽의 연습곡 작품으로 25의 7번까지 덧붙여 듣겠습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와 다리아 호보라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프레드릭 쇼팽 연습곡 작품으로 25회 7 앞서선 요한 시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바흐 작품으로 1068 중에서 2악장 에어 G선상의 아리아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와 다리아 호브라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935 쓰는 분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죠. 동생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는데 새벽에 출근했어요. 우리나라 든든한 일꾼을 뽑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는 많은 분들에게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포기하지 마세요. 5935 쓰는 분이었습니다. 동생분과 함께 우유식빵 나눠드세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오늘부터 내일까지고요. 본투표는 6월 3일에 있습니다. 김지현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서열번호 140번 중에서 3번 라캄파넬라 그리고 5번 이렇게 듣겠습니다. 앙드레 와츠 피아노 연주입니다.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솔번호 140번 중에서 3번 라 캄파넬라 그리고 5번 앙드레 와츠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2099 쓰는 분입니다. 39번째 생일 맞은 김은영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 중이에요. 대학원 수업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혼자 케이크 사 먹고 씩씩하게 생일 챙겨보려고 합니다. 생일 선물로 내가 나에게 사준 예쁜 원피스 입고 가는 길이에요. 라디오에서 축하 사연 한 번은 듣고 싶어서 끝나기 직전이지만 급하게 사연 남긴다고. 잘하셨습니다. 김은영 씨. 39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기억에 아주 아주 오래 남는 30대의 마지막 생일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카푸스틴의 연주회용 연습곡 작품으로 40번 중에서 6번째 곡입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5월 29일 출발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 기술 김학석, 이재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추운 겨울이 길어지는 만큼 더운 여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더울 거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여름맞이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하나 생각해 봤어요. 얇고 시원한 여름 침구도 꺼내놔야 되고 한동안 쓰지 않던 에어컨도 좀 손질해야 되고 선풍기 꺼내서 깨끗이 닦아두고 집중호우 태풍 대비해서 집안 곳곳 점검하고 그래서 손볼 곳들 있으면은 미리 챙겨야 하고 아 생각보다 많네요. 더 늦기 전에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준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소프라노 레온타임 프라이스의 음성으로 Summertime 들으셨습니다. 조지 거쉬인의 Pog Your Best 가운데 Summertime이었어요. 아, 녹는다 싶은 더위가 오겠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